야, 조금만 더 가면 될 거야. 예,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때로는 야, 여기서 돌아가면 지금까지 온 게 너무 아깝지요. 그래서 안 돌아가려고 고집스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영적인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작은 불순종의 이 하나,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예배 한번, 아이고, 뭐, 안 드려도 되겠지. 아, 기도 뭐, 다음에 하면 되고, 예. 그리고 성경, 뭐, 오늘 굳이 뭐 읽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반복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요,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불순종 하나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괜찮겠지, 뭐 이것쯤이야. 예, 그게 나중에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돌아오라. 예, 돌아오라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저희들에게 애타게 하나님께서 외치는 그러한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이 남쪽 유다의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시대에 남유다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점 식어졌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기 전에 말씀하셔요. 오늘 1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5장이요,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합니다. 자, 길을 떠난 이 아들, 아버지는요,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잊지 않고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자, 저 아들이 저 멀리 왔을 때에 이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600년 전에 유다 백성에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영적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려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것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것 아닙니다. 예배 드리지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할 수가 있어요. 봉사도 하지만은 때로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도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각 사람에게 조용히 오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저에게도 말씀합니다. 정말 네게 나에게 와 있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의 그 감격과 은혜, 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씀의 의미를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방향의 회개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방향을 바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어디로요? 내게로 돌아오라. 누굴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돌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요, 회개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후회

하는 것을 회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눈물 흘렸다고 해서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회개는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방향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돌리는 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 이 당시에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성전에 나와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요 그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삶에서 방향이 우상이 우상.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세상의 힘을 더 의지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것을 더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요 예배를 한 번 더 드려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여 100%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까요? 비행기가요 활주로에서 이제 이륙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단 1도 뭐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1도 방향을 만약에 잘못 잡아도 이것이 만약에 수천 킬로미터 가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나라에 도착합니다. 출발할 때 1도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작은 차이는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한 이 어떤 그런 작은 선택 하나가 평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평생의 방향.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 어떻게든 은혜 받으려고 이제 통독도 하고 하는데 아이고 그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자녀들 안 보내잖아요. 별것 아닌 것처럼. 왜냐하면 휴가도 있잖아요. 가족들 거기 가야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한 번에 그 수련회 한 번에 여름 성경학교 한 번에 은혜의 자리가요. 우리 아이의 인생이 바뀌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사단은요 처음부터 큰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예배 안 가도 돼. 더운데. 오늘 하루 성경 안 봐도 돼. 아이고 뭐 새벽기도 못 일어나게 안 가도 돼. 작은 것 하나. 나중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어떤 성도의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주일 오후에는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제는 주일 오전에도 근무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좀 더 나아가니까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우리 집 하나님 믿는 집이야? 라고 아들이 묻더래요. 우리 집이 예수 믿는 집 맞냐고. 이 아이의 말에 아빠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듯한 느낌. 그래서 자신이 멀리 지금 와 있구나 생각하고 다시 돌이켜서 예배를 회복하고 또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이요 멀리 떠난 사람이 돌아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딱 맞추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매일마다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1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꾸려면 내 손에 잡고 있는 가증한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우상이었어요. 우상.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먼저 버리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산샘에서 단물과 스물이 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여러 번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돼지 우리에서 벗어나 아버지께로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그가

조금 지금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 돌아오라. 방향을 바꾸라.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이럴 때 여러분 기도의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더 뜨겁게 내 가슴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마음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단순히 방향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오늘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람은 그냥 입술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라, 이런 의미를 오늘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어요. 예배도 드렸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처럼. 그러나 그 삶에는요, 정직이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중적인 이 생활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자,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예배와 내 삶과 일치가 되고 있느냐? 교회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렵게 하고 있는 일은 없는지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취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어떻게 해요? 내 경험을 의지해요. 내 계산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먼저 내세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고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진실, 그리고 정의, 공의,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진실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살아가는 것. 자, 정의는 시작!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것. 공의, 손해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의 삶이 바로 진실됨이 있고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의 모습을 비유하여 우리의 신앙을 오늘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농부가요,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밭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단단하게 굳은 땅을 갈아엎습니다. 돌을 골라냅니다. 잡초를 뽑습니다. 때로는 가시를 제거합니다. 그래야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보세요. 아무리 좋은 씨앗도 굳은 땅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씨보다도 먼저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좋은 밭입니다. 밭, 밭.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바로 밭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말씀하셨어요? 씨는 모두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길가밭, 그리고 가시밭이 있고 때로는 돌짝밭도 있고 그리고 좋은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문제는 씨앗이 아니라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저희 교회가 착한 마음, 열린 마음, 순종하는 그런 마음, 여기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계속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또 가족들과 대할 때도, 공동체에서 대할 때도 착한 마음, 열린 마음.

내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여기에 열매가 있다 했거든요. 혹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오랫동안 이렇게 갈지 않는 어떤 굳은 그러한 돌과 같은 그런 마음은 있지 않은지. 때로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기도해도 눈물이 없는 그러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굳은 그러한 마음은 혹시 있지 않는지.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굳었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굳은 게 아니에요. 교만,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굳어버리게 합니다. 반복되는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이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말씀보다도 자꾸 염려가 앞서고 또 세상 걱정 앞서잖아요. 나도 모르게 굳어버립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묵은 땅을 갈라, 기경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만의 이런 굳은 마음들을 깨뜨리고, 때로는 나의 자존심의 잡초들을 제거하고, 때로는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착한 마음, 열린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굳은 마음들을 하나님이 갈고, 돌을 제거하고, 잡초 제거하고, 여기에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경된 마음에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시편 51편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야, 다윗이 여러분 왕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좋은 환경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죠. 뭐라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음을. 왜냐하면 마음이 회복되어야 내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마음밭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잖아요. 오랫동안 뭔가 상처라고 하는 이 돌이 오늘 딱 이렇게 남아있지는 않는지, 미움이라고 하는 가시가 있어서 내 자존심 때문에 이거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지, 잊고 있지는 않는지, 교만이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그런 잡초가 마음을 덮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시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다 걷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경할 때에 여러분 메마른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굳은 우리 심령이 부드러워 여기에 생각지도 못할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이 말씀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중심의 회개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오는 것은 방향만 바꿔서는 안 돼요. 그리고는 뭐예요? 마음도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 아시죠?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미 그들은 모두 할례를 다 한 사람들이에요. 태어난 지 8일 되면요, 유다 백성들은 할례를 다 했단 말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 몸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너희 다시 할례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육체의 할례를 다시 받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다시 말하면 몸의 표시보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다 백성들은요, 신앙의 형식은요, 대단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꼬박꼬박 나오고 제사 드리고
안식일 잘 지키고 절기도 빨리

빠짐없이 잘 지키고 그러나 그 모든 여기에 종교 행위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마음 어디에 있느냐. 네 마음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십니다. 저도 목회하고 저도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목사 가정에 자랐지만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열심히 뭔가 열심히 하니까 잘하는 것처럼 신앙이 있는 것처럼 속일 수는 있어요.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냥 주님 한번 부르면 눈물 나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죠.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왕세우러 갔는데 사무엘 딱 봤을 때는 엘리압이 아, 이 사람이 왕될 사람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진짜 사람은 외모 봐요. 그런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지금도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다녔는 자가 먼저 보는 거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이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보십니다. 정말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에게 속해 있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이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 자,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3장 2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시간보다도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헌신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봉사보다도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왜냐하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삶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은퇴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또 우리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할례, 마음의 할례 이 말은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잘라내라. 예.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어떤 그러한 완고함 잘라버려라.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새로운 그러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굳은 마음 부드럽게 하시고 때로는 메마른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죄의 습관이 은혜의 능력으로 여러분 끊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것은 세 가지를 오늘 여기에 말씀합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각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오늘 기경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굳은 마음 하나님 깨트리시고 교만한 마음 깨트려 주시고 미움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고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저

0: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그 이름만 불러도 좋은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회복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다시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을 보았고요. 무너진 가정이 다시 회복된 것도 보았습니다. 기도를 놓쳤던 자가 다시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도 보았습니다. 미워했던 사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용서하는 것도 보았어요. 상처 때문에 정말로 마음이 힘들었던 자들이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회복입니다. 다 하나님께로 내게로 온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창원 왕성교회 양충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3-0191번 283국에 191번 창원 왕성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길을 걸으며 진한 녹색으로 변한 나뭇잎들을 보았나요? 봄에는 살랑살랑 봄바람이 흔들리며 연둣빛을 띠던 나뭇잎들이 점점 더 진한 녹색으로 짙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 햇빛을 가려주어 여러분과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대부분의 나무는 봄보다 훨씬 더 자랐고 굵어졌고 나뭇잎도 무성한데 어떤 나무는 앙상하게 마른 나무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주의 뜻만 따른다면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지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주의 뜻만 따른다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우리가 들었던 찬양에는 물, 댐, 동산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나무가 잘 자라는 데는

물이 정말 중요해요. 매일매일 나무가 자라도록 물이 공급되는 좋은 땅을 물된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는 쑥쑥쑥 잘 자라고 그 가지는 물기를 촉촉하게 품은 초롱잎으로 무성해지지요. 그러나 만약 물을 공급받지 못해 메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점점 이파리는 색을 잃어가고 가지는 앙상하게 말라버리고 뿌리는 깊이 내리지 못해 곧 죽고 말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함께 들은 찬양에는 방송을 듣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물된 동산과 같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될 수 있을까요? 찬양의 첫 번째 가사는 이렇게 말해요. 주의 뜻만 따른다면 너를 인도하시리.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 옳은 길, 바른 길, 좋은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물이 충분하게 공급되어 촉촉하고 풍요로운 땅이 된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기를 내는 꽃을 피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어린이가 될 거예요. 친구들, 좋은 나무가 좋은 향기로, 좋은 열매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열심히 자라나는 것처럼 전도사님은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물된 동산 같기를,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처럼 잘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향기,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어요. 물된 동산과 같은 좋은 땅, 좋은 나무로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만 따른다면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쥐의 뜻만 따른다면,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온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이렇게 두 곡을 듣고 왔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With Kids Bible Song, 어린이 말씀 속에 물된 동산, 아바 프레이즈의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창조송, 노아의 야곱의 축복,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친구들,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주여리니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삶의 살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도 여러분의 일생이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은 토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주여리니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길은 멀고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매주 주일 이 시간은 마산 제1교회 신동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바라는 사람들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마태복음 6장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우리 다 찾으셔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주 익숙한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은 아마도 성경에서 제일 많이 흔하게 오해되고 잘못 이용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군데입니다. 이 말씀은 물질, 그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하늘을 위하여 너의 재물을 사용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나 보물이 재물이지 어디 하늘에서도 보물이 재물이겠습니까? 땅에 쌓는 보물하고 저 하늘에 쌓을 보물은 틀립니다. 하늘에는 하늘의 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땅의 보물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늘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 그래서 성도는 하늘의 보물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땅의 보물을 소망하여서 특별히 재물이었어요. 그 재물을 땅에 쌓아

두고 그래서 그 재물을 쌓아두는 보물 창고를 만들어 두고 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그 창고를 향해 있습니다. 그 재물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보물을 많이 창고에 많이 쌓아뒀어. 그래서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노심초사, 근심, 걱정, 불안함, 두려움 속에 매일매일 그렇게 신음하면서 살아갑니다. 좀이 파먹어버리지는 않으려나? 동록이 껴서 못쓰게 되어버리지는 않으려나? 도둑이 들지는 않으려나? 늘 노심초사합니다.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보물을 알게 된 사람들, 그래서 그 보물을 하늘에 둔 사람들, 그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항상 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일하는 중에도 마음은요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늘 하늘을 사모합니다. 더 쌓으려고, 하늘의 보물을 더 쌓기 위해서 오늘 땅에서 더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을 방법이 있다면 그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더 애써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그 길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 줄 알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더 애써 살아갑니다. 기도하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시간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어서라도 기도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땅에서 환난과 핍박이 밀려오더라도 애써서 믿음 지키려고 합니다. 그 믿음만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갈 길, 하늘의 보물을 지켜낼 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 지키려고 합니다. 하늘의 보물이 있어서 그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그 보물, 그 보물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34절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보물이 뭐냐? 34절에 저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낮고 영구한 소유라고 말입니다. 더 낮고 영구하답니다. 뭐보다 더 나아요? 무엇보다 더 땅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낫다 합니다. 땅에서 잠시 안락을 주고 땅에서 조금 더 편리함을 주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나은, 그리고 잠시 잠깐만 있다가 없어져 버릴 저 땅의 것들과는 달리 결코 사라지지도 않고 결코 쇠하여 버리지도 않는 영구한 소유. 그리스도인들은 그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세상과 구별입니다. 세상은 몰라요. 보여줘도 몰라요. 들려줘도 깨닫지 못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저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랬어. 이 더 낮고 영구한 소유에 대해서 딴 곳에서 말하기를 히브리서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들,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상급을 그들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고 자기를 걸고 맹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변하지 못할 두 가지 사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달랑 히브리서 건너뛰어 왔는데 그 사이에 잊어버리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도 절대로 변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그 두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삶,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으로 하자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 그 소유가 내게 주어질 줄 알아 그 소유를,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요, 그 소망이 있다는 것,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소망하게 된 것, 그걸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영혼의 닻이라 그랬어요. 영혼의 닻. 저 풍랑이 이는 물속 깊은 곳에 내려진 든든한 영혼의 닻. 그러니까 그 소망,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바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세상 어떤 풍파에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환란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예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살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중에 고난이 밀려와도 그 고난을 묵묵히 견디어냅니다. 그 소망을 위해서. 자,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전날에 빛을 받은 후, 어둠 속에 살 때, 세상, 저 세상 깜깜한 어두운 속에 죄악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빛 대신 예수님을 받게 되어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이후에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생겼어요. 그때부터 뭐가요? 그때부터 다 달라졌어요. 삶의 의미가 달라졌고요. 그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땅의 것이 더 이상 보물이 아닙니다. 땅의 것이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버렸어요. 완전히 삶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땅의 것을 소망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영구한 소유가 하늘에 있는 줄을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저 하늘을 소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추위만 되면 들로산으로. 지금 얼마나 뜨거워요. 이 더운 날 저 바다로 바캉스 갈 때 다른 사람들, 우리 예수 믿고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서 하늘에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아,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게 된 사람들, 그들은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교회 갑니다. 새벽마다 애써 깨어서 기도하러 갑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어요.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 입술에는 늘 찬송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기뻐서, 말씀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 찬송 부르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저 세상 술친구들 그립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술자리, 술 모임 가는 게 그렇게 즐거웠는데 술 당장 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술 마시는 사람, 술에 취해 사는 사람, 맛을 못 본 거야, 맛을. 당장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술 모임보다 이제 신앙 안에서 함께 지체들과 더불어 나누는 교제가, 그리고 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더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삶의 쾌락에 빠지도록 만들었던 크고 작은 죄악들, 그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게 즐겁지가 않아서 그 죄악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소망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그 태도마저 다 변해버리더란 말입니다. 이전에 세상 것 바라면서 뜬구름 잡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 주께서 모든 믿는 백성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저 하늘의 상급, 그 하늘의 상 바라보고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그게 이겁니다. 그게 더 낫고 영구한 소유란 말입니다. 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도 기꺼이 싸우면서 견디고 이기고 여기까지 옵니다. 3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 그것 때문이었어요. 33절의 말씀 보십시오. 3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비방을 받아요. 믿음 가지고 산다고 비방을 받아요. 환난을 당해요.

세상이 핍박하니까, 믿음 가지고 있다고 세상이 핍박하니까 환란을 당하고요. 그렇게 믿음 가지고 비방과 환란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그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구경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동정한답니다. 누구를요? 갇힌 자들을. 뭐 때문에요? 믿음 지키다가 갇혀버린 자들. 그들은 왜 믿음 지켰습니까? 내 삶에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저 하늘에 있는 줄 알아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비방하고 세상이 핍박하더라도 끝내 믿음 지켰고 믿음 지키다가 그때는 갇히는 때였어요. 믿음 지키다가 갇혀버린 저 지체들을 보면서 함께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동정하고 있습니다. 동정하면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뭘 기도했을까요? 풀려나게 해달라고 초대교회 성도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믿음 지키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소유를,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그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기쁘게 당했대요. 보물인데, 이게 보물인데, 이 재물이, 이 물질이 평생도록 모아온, 여기에 무슨 답이 있는 줄 알고 이것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좀 더 나은 삶,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평생을 모아온 재물이었는데 그거 다 빼앗겨버려서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절망스러워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무슨 말일까요? 왜 그게 기뻐요? 더 이상 그게 보물이 아니니까. 그 재물, 그 소유가 이 땅에 쌓아가는 그 쌓여가는 재물들이 내가 영원히 소망할 그 보화 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기쁘게 당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떠난다고요? 그런데 떠내려가 버린다고요? 잠시 잠깐 밀려온 닥쳐온 저 환난과 핍박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걱정입니다. 남겨진 성도들이 저 떠내려가고 떨어지는 그들을 보면서 흔들릴까 봐 히브리서 기자는 늘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믿지 않는 악한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걱정이 돼서 그들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당부합니다. 35절입니다.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할 때 이 담대함은 뭡니까? 그냥 세상이 거치니까 그래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저 거친 사람들 그들로 세상이 가득하니까 저 거친 사람들 앞에서 쫄지 말고 두려워 무서워 떨지 않을 용기를 마음에 가져라 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는 것은 세상이 너를 막 흔들어 대더라도 반대하는 자들이 떠들고 괴롭혀도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더라도 믿음을 회방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마음, 네 인생에 네 삶에 벌어지게 되더라도 믿음 붙잡은 손에 힘을 빼앗기지 말고 다시 말해 믿음 붙잡은 손을 약하게 하지 말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믿음을 더욱 꽉 붙잡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왜? 무엇 때문에 그 믿음 꽉 붙잡아야 됩니까? 세상이 그토록 흔들어대는데 세상의 수많은 환난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반대하여 닥쳐오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꽉 붙들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그 믿음 가진 자들에게 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래지 않습니다. 잠깐일 겁니다. 다 지나고 보면 정말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온 세월들을 보면서 뒤돌아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러더라고. 이야 잠시 잠깐이었다. 벌써 8월입니다. 이야 26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인데 잠시 잠깐만에 왔다. 그럽니다.
지나고 나면 다 잠깐

근데 진짜 정말 잠깐일 겁니다. 37절입니다. 더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잠깐입니다. 그럼 이게 문제입니다. 이 땅이 계속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계속해서 이 땅을 살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도 돼요. 괜찮아요. 마음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저 세상 것이나 바라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잠깐만 있으면 잠깐이에요. 잠깐만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오실 이가 오실 거다.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잠깐 있으면 오실 텐데 그러면 우리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릴 텐데 이 땅의 것들이 다 끝나버리게 될 텐데 싶으면 잠깐만 있으면 내 주님 오실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날 텐데 그런 마음이 그렇게 싶은 마음이 있으면 다릅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런 생각을 하면 다 틀려요. 신앙의 자세가 다릅니다.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딱 신앙의 자세, 삶의 태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그 사람 신앙이 어떤지 여러분 목사로 말씀 들고 1, 2년, 10년, 20년 살면 딱 보입니다. 뭐 희한한 은사가 있어서 아니더라도 보입니다. 딱 보면 압니다. 왜? 말씀에 따른 삶의 모습, 신앙의 태도는 완전히 틀린 거니까요. 그들은 긴장합니다. 그들은 조심합니다. 멀리 떨어지지 않으려고, 멀리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막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행심자마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사는 사람 곧 오실 텐데 내가 저 하늘의 소유 받아야 되는데 싶은 사람은 오늘의 은행심사에 매일매일 초긴장의 상태 조심스럽습니다. 자칫하면 떨어지니까 자칫하면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저 떠내려가는 무리들 보면서 조심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갑자기 교통사고 만나면 바닥이 다 나온다더라고. 그때도 여러분 갑자기 닥쳐온 사고 앞에서도 막무가내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싸납게 하지 마세요. 성도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싸납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를 다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잠깐 있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러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오실 텐데 싶어서요. 여러분 사기치지 마세요. 성도는 사기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적질하지 마세요. 성도는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마세요. 성도는 간음에 빠져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지 마세요. 술에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술에 취해 살지 않습니다. 술 끊으세요. 지금 뭐 한 잔 정도야 어불성설입니다. 끊으세요. 이거 끊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저 하늘의 영광 소유를 바란다? 내가 내 예수님 기다린다? 얼토당토 않습니다. 끊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에게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저 뭔가 있을까 싶어서 이단에게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이단에게 마음 빼앗겨 영혼을 좀먹지 마십시오. 이제 정말 잠깐만 있으면 우리 주님 오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때요? 그때 우리 저 하늘의 상 더 낫고 영구한 소유 그 하늘의 상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부드럽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온유합니다.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학생은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딴짓거리하지 말고 친구들 돈 뺏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공부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회복이나 하고 말하세요.

0: 직장에서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상사 때문이 아니라 곧 오실 주님 때문에. 가정에서 열심히 가정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더 화목하게, 더 행복하게 집에서 이불 속에 발길질하지 마세요.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큰소리 뻑뻑 치고 날마다 싸우고 집안 분위기를 공포 분위기로 만들어놓고 밖에 나가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가정을 열심히 가꾸고 섬기고 세우십시오.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곧 오실 주님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앙의 삶에 열심을 내십시오. 우리 주님 곧 오실 겁니다. 전도와 선교, 복음 전도와 선교,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유일한 말씀이에요. 가서 전하라, 만민에게 전하라,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실 거니까요. 그때 우리 더 낫고 저 영구한 하늘의 소유 다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요. 여러분 떨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떠내려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멸망하고 말 거니까요. 믿음 가진 자로 이때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인내하며 신실하게 믿음 지켜서 살아간 자만이 저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차지하게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확실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11장 1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말씀은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끝까지 믿으면 다 이루어질 거야 하는 말씀이 뭐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 때 이 바라는 것이 뭘까요? 바라는 것. 여기서 바라고 있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저 앞에서 34절의 끝에서 말씀했던 여기서 바라는 것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입니다. 성도가 바라는 것이, 믿음 가지고 성도가 바라는 것이 뭐라고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란 말입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믿음 가진 사람만 확실히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있으면 눈에 보입니다. 저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내게 있구나. 믿음의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 땅에서 오늘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 내게 있는 그것 내가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만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는 확실히 보입니다. 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내게 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믿고, 그래서 바라고, 그래서 인내하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저 하늘의 영원한 상 그것 바라면서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더 낫고 내게 영구한 그 소유가 있음을 믿고 바라면서 오늘 좀 힘들어도 오늘 좀 어려워도 오늘 좀 더워도 끝내 끝까지 믿음 지켜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마산제일교회 신동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97-1930번, 297국에 1930번 마산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 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 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교회로 가는 차 안에서 아이가 불쑥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매주 교회를 가는 거야? 운전하던 부모는 잠깐 대답을 고르게 됩니다. 주일이니까 가지. 이렇게 말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아이가 정말 묻고 싶었던 건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 쉬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고 매주 같은 곳을 향하는지 궁금한 것이겠죠. 그 질문을 듣고 나면 어른도 자신에게 다시 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왜 교회를 가고 있을까? 익숙해서 미처 꺼내보지 않았던 질문을 아이가 대신 건네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교회 가는 길에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향하는 이유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곡은 즐겁게 안식한 날입니다. 주일 아침을 맞아 함께 모이는 기쁨을 노래하는 찬송인데요. 오늘 우리가 향하는 자리가 어떤 곳인지 떠올리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로 가는 차 안에서 아이가 건넨 한마디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매주 교회에 가? 아이에게 이 질문을 받으면 어떤 말을 들려주어야 할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고 말할 수도 있고 주일이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친구도 만나고 말씀도 듣고 찬송도 부른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설명을 이어갈수록 부모 자신의 마음이 먼저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주일에는 예배를 기다리며 교회에 가지만 어떤 주일에는 시간이 되었으니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가족이 늦게 준비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주차할 곳을 찾느라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치기도 합니다. 예배당에 앉고 나서도 집에 두고 온 일이나 다음 주의 일정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질문 앞에서 선뜻 멋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른도 매주 같은 이유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은 아닙니다. 믿음이 늘 단단하고 마음이 늘 평안한 사람들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오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걱정을 안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는 사람도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말씀을 함께 듣고 혼자 부르기 어려운 찬송을 다 같이 함께 부릅니다. 내 생각만으로 하루를 바라보다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아이에게는 부모의 설명보다 함께한 시간이 더 오래 남을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찬송을 부르는 모습,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날에도 예배에 앉아있는 모습, 예배를 마친 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천천히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뒤 가족을 대하는 말과

태도 속에서도 예배의 이유는 조금씩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아이가 다시 왜 교회 가? 라고 묻는다면 완벽한 문장을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도 그 이유를 오늘 다시 생각해보고 있어. 우리 함께 예배드리러 가보자. 그렇게 대답하며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진솔한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찬송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담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고백이 담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는 왜 매주 교회에 가? 아예 이런 질문에 오늘 한 번의 설명으로는 모든 답을 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답은 매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속에서 천천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기쁜 날에도 하나님 앞에 오고 마음이 복잡한 날에도 같은 자리에 앉는 모습을 통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도 그 질문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이 예배의 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차에 오르고 집으로 돌아가고 각자의 생활로 향할 것입니다. 아이의 질문도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고 부모의 마음에도 새로운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을 가진 채 하나님 앞에 함께 앉았다는 사실은 오래 기억될 수 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한 예배의 의미가 이번 주의 식탁과 대화, 가족을 대하는 작은 모습 속에서 조금씩 이어지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찬송을 전하며 교회 가는 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의 백은동이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0: 요일예배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당에 직접 가실 수 없는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주일예배를 드립니다. 한빛교회와 함께하는 방송 주일예배 신진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도록 하십시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는 그런 경우들을 몇 번 우리가 마주치게 됩니다.

읽다 보면 조금은 지루하기도 한데, 굳이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면서 앞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을 성막의 모형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번제단은 이렇게 만들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크기를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제사장 입는 옷에 관한 규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5장에서 28장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뒷부분 37장에 보면 이제 실제로 성막을 만드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앞에 했던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지루한 생각도 들고 하나님은 왜 굳이 같은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같은 내용을 앞부분에는 설계도를 보여주셨고 뒷부분에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설계대로 지어졌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마는 이미 바로는 자신이 꾸었던 꿈을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에게 다 말해 주었습니다. 물론 요셉은 그 뒤에 바로왕의 부름을 받고 왔기 때문에 다시 요셉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논리적으로 순서상으로는 어렵지 않고 당연하게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성경의 저자가 굳이 반복하지 않고 요셉이 꾸었던 꿈 바로 해석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어도 같은 장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잘 알 것 같은데 그럼에도 굳이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이 꾸었던 꿈을 똑같이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를 해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루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한 나라의 미래뿐만 아니라 인간 모든 역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같은 내용이지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5절에 보면 요셉의 해석이 나오는데요. 바로가 꿈 이야기를 해주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32절에 바로께서 두 번 꿈을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속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꾸었던 꿈은 풍년과 흉년을 예고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년과 흉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도 점술가들도 현인들도 해석조차 할 수 없을 때에 여러분 요셉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바로 당신에게 보여준 것이며 그리고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이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겠다 그러면 풍년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흉년을 주겠다 그러면 흉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하나님이 7년이라 그러면 7년 동안 이루어지고 그 기간을 1년이라 그러면 1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말씀에 변개가 있거나 바꾸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강조하기 위해서 요셉의 꿈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미래학자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미국의 엘빈 터플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016년도에 이 세상을 떠났죠. 그분이 쓴 세 권의 책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할 때에 마치 바이블처럼 읽혀지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1970년도에 미래 충격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 권력이동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10년 단위로 70년대에 미래 충격, 80년도에 제3의 물결, 90년도에 권력이동. 여러분 차례로 그 책을 써놓았는데 이 책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 이 엘빈 터플러가 그 책에서 이야기한 미래가 앞으로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하는 1970년대 썼던 내용이 오늘 21세기 2020년대에 그대로 세계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1970년 같으면 우리나라는 동네 동네마다 새마을운동의 깃발을 들고 잘 살아보세요. 초가집도 없애고 그리고 낡은 길도 없애고 새로 길을 깔아서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새마을운동 노래를 한참 불렀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미국의 엘빈 터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미래 사회는 바로 정보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사람들의 직업도 바뀌고 기술도 바뀌고 인간관계에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정보가 넘치면 넘칠수록 사람들에게 불안과 혼란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몇 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아니고 1970년도에 아직 우리는 세계화에 눈도 못 뜨는 그때에 이미 엘빈 터플러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 될 거다. 그 책에서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많은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연구소를 두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엘빈 터플러를 비시해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아무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지 미래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 미래에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관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미래를 존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예측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실행에 옮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런 증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제가 예를 들면 아수르 제국. 여러분 아수르 제국을 보시면 이 아수르 제국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찍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훔서 1장 8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말합니다.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허감으로 쫓아내시리라. 여러분, 나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에 아수르는 굉장히 부강한 제국을 이루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예언했던 대로 아수르 내륙으로 흐르는 코세르강이 범람하면서 한쪽 성벽 일부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무너진 곳으로 바벨론의 군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오랫동안 폐허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폐허 위에 비가 오고 퇴적물이 쌓이고 퇴적물이 쌓이면서 여러분 19세기에 영국의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라고 하는 이 사람 고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아수르의 왕궁의 실체를 발굴하기까지 이 아수르의 그 번영함과 번성함은 지하 6m에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밑에 아수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헨리 오스틴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고고학을 발굴하면서 그 지하 6m에 아수르의 제국이 있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해낸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물을 범람시켜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말씀의 실제였던 것입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나라가 아직 일어서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에서 680년 그때는 아직 바벨론의 나라는 있었지만 저 변방의 조그마한 도시국가 정도 그런 정도의 미미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13장 17절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레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나라가 아직 실체가 없습니다. 세상 속의 제국으로 아직도 눈에 드러나지도 않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은을 돌아보지도 않고 금을 기뻐하지도 않는 메대, 메대라는 나라도 아주 미미한 작은 나라에 불과한 그 메대라는 나라를 사람들을 내가 충동해서 바벨론을 치게 하실 것이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말씀 화면 한번 띄워보시죠. 그게 보시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11절 앞부분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이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도 아직도 바벨론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때입니다. 조그만한 도시국가로 미미하게 작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될 것이다. 말씀대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바벨론이 제국으로 세워진 지 70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BC 609년에 아수르를 이기면서 바벨론이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BC 539년, 정확하게 70년 만에 메대라고 하는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작은 나라에 의해서 이 바벨론 거대한 제국이 일시에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이런 예들이 자세히 보면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뭐 사람들이 의샤의샤해서 지혜를 짜내고 전략을 짜내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짜내고 그래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어떤 한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지도자가 이 세상 역사를 좌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는 성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삶의 미래는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이미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든 길을 말씀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들이 현재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너희들이 받게 될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할 바가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 잠시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은 영원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너희들은 장차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리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성도들의 미래에 대해서 약속해 놓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여러분 그것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미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영광, 받게 될 은혜, 받게 될 상급을 이미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성경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미래의 위대한 미래 탁월한 학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셉의 삶에는 변곡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요셉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신이 사랑받던 아들의 자리에서 어느 날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됐는지, 왜 많고 많은 집 중에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게 됐는지, 그곳에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을 가둬놓은 것에 갇혀야 했는지, 그곳에서 두 관원장 중에 한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가자마자 요셉을 까마득하게 왜 잊어버리고 살게 됐는지. 여러분, 요셉으로서는 삶의 어느 한순간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고 꼬이고 짓밟히고 또 짓밟히도록 만드시나. 어쩌면 요셉은 그 13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자신은 어린 시절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참 어렵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을 만큼 일찍 어려서부터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조경하시는 분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일당을 받고 일을 했는데 조경하는 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조경을 배웠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니까 원예를 배웠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니까 또 공사 현장에서 파이프를 조립하고 파이프를 제작하는 그 파이프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니까 건축기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겪을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학교 생활 편안하게 잘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매일은 힘들기만 할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선교사가 되고 사역지에 나가보니까 어려서부터 배운 모든 것들이 다 쓰임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나를 이렇게 준비시키고 이렇게 만들어 오셨구나 생각하니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훈련이었다고 생각하니 그 자체가 감격스럽고 독찬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겪은 고난의 삶의 여정은 모두 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디발의 종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17살, 17세 소년입니다. 포디발의 집에 처음에 왔을 때는 낯선 문화에 모든 것이 어리둥절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어리벙벙한 그런 상태였겠죠. 야, 저기 가서 가져와! 이러면 쫓아가서 가져오고 그냥 잔심부름을 하는 그런 노예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주인 보디발이 이 히브리에서 팔려온 노예를 가만히 보니까 이야,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네. 민첩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모든 일의 판단력과 분별력이 다른 나이 많은 종들보다 훨씬 뛰어난 것을 주인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직급을 조금씩 조금씩 높였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여러분 요셉으로 하여금 가정 전체를 맡겼습니다. 나와 내 아내를 제외하고 네가 우리 집의 모든 대소사를 내가 너 손에 맡긴다. 창고 열쇠도 너에게 맡기고 장부도 너에게 맡기고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네가 알아서 우리 집 살림을 살아다. 여러분, 요셉이 그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디발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왕의 친위대장이었습니다. 아마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아마도 굉장히 직급이 있는, 지위가 있는 애굽의 귀족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요셉이 나가서 친절하게 영접하고 그분들의 시중을 듣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여러분 귀넘어지만 어깨넘어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굽에 돌아가는 경제, 애굽의 사회, 애굽의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틈틈이 익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이 가두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최소 2년 이상을 머물면서 그 왕의 가까운 이 신하들이 그 왕궁에 와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굽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애굽의 경제가 지금 어떤지, 그러면서 애굽의 지리가 어떤지, 역사가 어떤지,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 왕궁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서 차례로 습득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로가 요셉에게 꿈을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꾸게 하신 꿈은 이런 꿈입니다. 두 가지 꿈을 꾸었지만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던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만 해도 훌륭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속히 이루실 텐데 왕께서는 감독관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이 7년 동안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에 그 중에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십시오. 그리고 그 세금을 보관할 창고를 지으십시오. 여러분, 이 히브리 노예입니다. 감옥에서 이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을 해석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대비책까지도 완벽하게 바로에게, 신하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지난 13년은 여러분 이 요셉이 바닥 인생을 사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장이었고 하나님께서 교육시킨 교육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13년이 요셉에게 없었더라면 절대로 이런 해석을 내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해결책을 내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엄한 바로왕 앞에서 감독관을 세우고 세금은 이렇게 거두시고 그것을 이렇게 저장하시고 이렇게 나중에 쓰이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거 뭐 쉬운 일이지 뭐 쉽지만 여러분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반도체가 호황을 이루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정부에서 앞으로 초과 이윤을 어떻게 우리가 분배할 것인가 그러다가 그 말이 지금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초과 이윤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데 지금 뭐 주가가 좀 높아지고 조금 뭐 장사가 된다 싶으니까 야 앞으로 그러면 막대한 이 세금이 거둬지면 그거 어떻게 나눌 거야? 그야말로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해석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해결책,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완벽하게 일러줍니다. 이게 13년 바닥 인생을 살면서 요셉이 배우고 체득했던 그런 사람 경영, 인간 경영, 세상 경영에 대한 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의 현장 앞에서 늘 불평하고 비관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비록 어렵지만 이 순간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보이지 않는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훈련이 있어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날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크고 작은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완벽한 해결책을 놓았을 때에 여러분 오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7절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지금 요셉이 제안하는 그 해결책을 들어보니까 야 너무 좋다. 여기서 좋게 여겼다는 말은 그냥 감정적으로 좋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네가 이야기한 것은 정말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대로 따라해도 되겠다. 이게 바로와 그 신하들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바로가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 히브리 원문에는 감동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또 만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육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속에 감정의 변화만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하시면 올바른 분별력이 생깁니다. 판단력이 생깁니다. 무엇이 앞서고 무엇이 뒤서야 하는지 그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지각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고 용서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사랑이 있지 거기

그래서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것은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면서 우리 속에 참된 영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연약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부족한 사람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런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용서의 마음이 생겨서 주 안에서 화평하게 되는 것이 저 사람만 있으면 우리 모임이 뭔가 모르게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만 오면 우리 몸이 다 깨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요셉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받게 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셉을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지위를 높여주었습니다. 40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의 집을 다스렸지만 이제 바로는 요셉아 네가 이 애굽 땅 전역을 네가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에 앉은 이것 말고는 네가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주권자이고 실제적인 통치자야. 모든 걸 네가 다 해. 그리고는 자신의 손에 끼었던 인장반지를 빼어서 여러분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니 가능한 일입니까? 히브리에서 팔려온 노예입니다. 나이 이제 서른 살 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불러서 내 인장반지, 이 바로의 위엄과 권위와 절대 명령을 상징하는 이 인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세마봇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버금수레, 여기 버금수레라는 말은 두 번째 수레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수레는 바로 자신이 타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수레는 첫 번째 수레 못지않게 바로의 위엄을 상징하는 그 두 번째 수레를 요셉에게 내어주면서 네가 이 수레를 타고 전국을 총리해라. 이 수레를 타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이 수레 앞에 너 앞에 절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그를 버금수레에 태워서 애굽 전역을 총리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요셉이 아니라 사브낫 바네아라 그렇게 고쳐서 불러줍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말은 그 뜻이 비밀을 아는 자, 생명을 구원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요셉아, 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고 너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낙심하거나 믿음에서 돌아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풀어주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로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사로는 평생 동안 부잣집 그 문 앞에서 온몸에 헌대를 앓고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음식 먹다가 그거 먹고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뭐 인생이라고 말.

0: 말할 것도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서 그렇게 죽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자가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영광을 이 나사로는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미래요 약속인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110세에 죽었으니까 80년을 애굽의 제2인자의 자리에 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했던 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영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다가 그렇게 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비록 고된 일도 있지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다가 육신으로 죽을 것인지 아니면 영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이 결단해야 될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돈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사느냐, 그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라 하루하루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믿음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살 것인지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살 것인지 우리 자신이 결단하면서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이나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영으로 믿음을 따라 주님 앞에 삶으로 우리의 먼 미래가 하나님 앞에 칭찬듣고 인정받고 영광스럽게 되는 복된 삶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의 현장에 매일매일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의 13년 바닥 인생인 것 같았지만 그 바닥 인생은 바닥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시간들이었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했던 요셉의 삶을 오늘 이 아침에 봅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요셉이 살았던 그 믿음의 길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며 오늘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욱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 아니라 영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기를 다짐하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 방송 주일 예배. 지금까지 한빛교회의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1-6162번, 지역번호 055-281-6162번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주일 예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진교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그리고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삼한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목사님과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 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0

1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정보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썸머 스페셜의 시간으로 여러분과 많은 찬양과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7편과 128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 찬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의 첫 곡 피아 월십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계속해서 썸머 스페셜 기간으로 많은 찬양과 시편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편 127편과 128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7편 1,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열매 맺게 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허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이겠지요. 이어지는 찬양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 영혼의 안식과 쉼을 얻는 시간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그 손에 붙들릴 때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의 순서를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창원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기에 여러분 감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자음정의 시간. 이 시간은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에 위치한 가음정 교회의 지난주일 예배를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예배로 초청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8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하늘의 신량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며 주의 임재 속에 가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사랑의 사모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8월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하는 고백으로

0: 시간 한기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1: 허드져 있던 믿음의 권성들을 부르셔서 이 시간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셔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각 심령에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세상 속에 보내셔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셨던 하나님, 낮아짐과 선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세상과 구별됨 없이 살아왔습니다.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여 기도하는 시험당한 자, 눌린 자, 아파하는 자가 많습니다.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피할 길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나라와 세계 곳곳이 폭염과 기후위기, 지진과 전쟁, 하나됨을 방해하는 인간의 이기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탄심과 눈물을 보게 하시고 저희가 먼저 날

마다 십자가를 확인하고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온 나라가 주의 은혜로 행운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학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름 사역을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등부가 연합으로 성경 학교를 오늘까지 진행합니다. 말씀 공과를 통해 배운 올바로 세워가고 하나로 세워가고 오늘도 세워가는 어린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앙으로 훈련되어 감정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가슴에 안고 기도와 땀으로 헌신하시는 교사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땀 흘리며 헌신하는 모든 스태프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중고대 열암 수련회와 이어서 청년부 수련회가 계속됩니다. 교회 120주년을 기념하는 연합 수련회가 하나됨과 함께 지어져 감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가장 먼저 감정교회를 책임질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취업, 결혼, 승진의 문이 열려져 마음껏 주의 교회와 나를 위해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기초를 놓게 하옵소서. 최종혁 담임 목사님, 감정교회를 목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양떼를 먹이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교회를 돌아보게 하소서.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늘 평온케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들음으로 심령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만방에 나가 이런 영혼을 위해 간절히 무릎 꿇는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눈물을 주여 기억하옵소서. 미자립 교회와 협력 기관의 모든 사역에 함께 하셔서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가오는 휴가를 통해 회복과 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 드리는 회중과 사련 찬양대, 시온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 처소에서 귀하게 섬기시는 손길 기억하시고 성김의 기쁨을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1: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0: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0: 줄 알지 못하는도다.
1: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0: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1: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0: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1: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왕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는 잘 표가 안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자리가 있죠. 바로 장래하는 자리입니다. 장래에 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장래를 통하여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장래에서 찬송을 하며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 마지막 장래를 가장 슬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하고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 공동체에 불러주셨고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요 주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의 모습들을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계속 부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와는 전혀 다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차든지 뜨겁든지 네가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미지근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미지근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실 뭐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한 권을 살펴봤는데요.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의 이런 일곱 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크리스 페블리 작가가 썼던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일주일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전혀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되라. 감사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가뭄에 콩나듯이 기도하라. 은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라.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라.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라. 일단 일은 시작하고 끝은 맺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미지근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야, 처음에는 막 웃으면서 읽었는데 한참 읽다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게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많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미지근한 인생.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미지근하다라고 말했던 것은 지금 앞에 했던 여러 교회들의 책망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심각한 책망을 받았던 교회는 사대교회인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 책망이 아마 가장 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몇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라오디게 교회는 미지근한데 온 교회가 다 미지근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이지도 않고 세속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하는 것도 없고 안 하는 것도 없고 정체가 모호한 것입니다. 교회 같은데 교회가 아닌 것 같고 교회 아닌 것 같은데 교회 같고 하여튼 이상한 교회,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너무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서 미지근하다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별로 그런 게 의미가 없는데요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미지근하다는 의미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그냥 뜨거운 물, 찬물의 그 중간에 미지근한 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라오디가 지역은 너무 잘 사는 지역

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면 물입니다. 골로새에서 정말 시원하고 정말 좋은 물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온천물이, 뜨거운 온천물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물이 올라와서 여기 딱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면 미지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가운 물이 데워지기 시작하고 뜨겁던 물이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는데 석회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 바로 토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먹을 수 없는 이 물을 가지고 있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좋은데 물이 문제야. 그래서 이 물을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었지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앙은 이 미지근한 물보다 더 역겨워서 내 입에서 토하여낼 것 같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이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헌금도 많았습니다. 건물도 번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의 고통과 비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좋아했습니다. 이유는 세상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에 길들여진 교회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다 통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의 야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좋은 게 좋은 것이었고 다른 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은 세상적인 방식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본문 17절에 보면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토하여낼 것만큼 이 교회가 형편없었는데 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하는 말이 야 우리처럼 좋은 교회가 어디냐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큰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서머나 교회라든지 많은 빌라데베의 교회는 궁핍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 풍족해서 믿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했습니다. 너무 부유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같았는데 주일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향하여서 고난을 주거나 핍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도 잘 믿고 천국도 가고 세상에도 잘 살고 그게 뭐가 문제야? 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충분히 겸하여 섬길 수 있어. 그들은 그렇게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부유하다, 부정함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 만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이 부유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을 알지 못한 이 교회를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너 지금 부유하다고 말하고 있느냐? 네가 갖고 있는 건 내가 준 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준 것 없다. 불로 연단한 금을 받아야 되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야 되지 네가 마음대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얻은 것은 내가 준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며 벌거벗은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부유함을 살아서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벌거벗고 있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른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죄로부터 회개하고 흰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안타까워하며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가짜를

신자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너의 눈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안타까워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 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너의 모습을 제발 제대로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교회가 예배당이 없어서 헛간에 모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괴짝 하나 놓고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성도가 많아졌습니다. 헌금이 쌓였습니다. 건물이 크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현금이 많은데, 이렇게 교회 건물이 큰데 우리가 또 뭘 해야 됩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는지,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들이 그 본질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해져 버린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역겨워서 토할 만큼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왜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심을 통하여서 죽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미지근하여서 오늘 라오디게 교회를 하나 말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 같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같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과 구별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입니까? 우리 자신은 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서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교회로 살아가는 이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안타까워하며 너희가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 형편없는 교회, 교회 같지도 않는 교회, 세상과 똑같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 교회를 말씀으로 변화되며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여서 주님은 이제 그 교회 가운데 가시는 것이죠. 아멘이시오, 진실하신 그분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셨던 그 주님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그 교회 같지 않은 교회, 세상과 똑같은 그 교회, 거짓이 난무하고 진실이 없는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가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해야 될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창조의 근원이다.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무뎌지고 연약하고 이 미지근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희미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우리들을 주님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멘이 되셔서 그분은 자신의 그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사명을 일으키며 다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신 그분을 부름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미지근한 인생이 다시 새롭게 활력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공동체를 향하여 주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의 문을 열고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은 말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내어라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열심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지난 과거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힘이 들어서 이제 열심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하면서 그 교회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열정 페이를 요구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열심이라는 단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원어를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 열심,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가면 갈수록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은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누구와 함께 하였던 열심인지, 나의 힘으로 했던 열심인지, 나의 감정으로 했던 열심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 능력이 많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젊기 때문에, 힘있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칭찬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지 주님이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삶의 헌신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와 함께 한 것입니까? 누구의 힘으로 한 것입니까? 나의 능력, 나의 재능으로 했다면 지금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못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 못합니다. 나는 아파서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했다면 우리의 말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압니다.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하는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과 상관없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끝까지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습니까? 지난 120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과 수요일 귀한 사역자들을 불러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역했던 많은 사역자들, 또 우리 교회 출신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그때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저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달려갔지. 우리의 가슴이 뛰고 감격스럽고 그분들과 했던 과거의 역사들을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함께 흘렸던 눈물의 땀의 결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하실 뿐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지, 그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찬송하며 감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래, 그때는 저분과 함께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나는 못해, 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했다면 오늘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심을 붙잡고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누구와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열심을 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무릎이

이 힘이 있어서 무릎을 했다면, 그때는 내가 건강했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내가 몸이 연약하지만, 지금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내실 그 놀라운 능력을 더 확신하며 자신있게 주님을 위해 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이제 주님과 함께 달려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은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냉수 같은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를 만난 그 주님께서, 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신나는 삶을 사는 줄 알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자랑하며 칭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우리를 충격스럽게 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는 문장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나 없이도 부유하다, 부자다, 행복하다 그렇게 살았지. 내가 없어. 내가 없어서. 내가 지금 너희들 안에 없어. 주님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내가 너희 안에 없어! 주님이 그 말을 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연다면 내가 거기에 들어갈 텐데, 주님은 그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야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 신부를 향하여 신랑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을 두드리며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아, 귀찮은데 이 밤에 와가지고 뭐 문을 두드리는 거야 하면서 안 나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휴, 나가봐야지 하고 나갑니다. 근데 신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랑을 찾기 위해서 그 성을 돌아다니며 온갖 많은 고생을 당하는 이야기가 아가서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혹 아직도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처럼 내가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예수님을 잘 모르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 문을 열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임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죽어봐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그 천국의 능력을, 천국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핍절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광야의 길을 주님과 함께 노래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가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 문을 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지금 세상 것들이 가득 차서 주님이 내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것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을 테니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기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영원한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장례가 있었는데 장례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한 집사님이 자신이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 결단하여서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제가 장례를 하다가 그 가족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슬피 우십시오. 많이 우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다시는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없으니까. 그 아버지는 지옥에 갔고 집사님은 천국 갈 거니까 많이 우십시오. 많이 우셔야 됩니다. 많이 우시고. 내가 살아생전 아버지를 전도하지 못했던 그 아픔을 오늘 이 자리에서 털어내십시오. 많이 우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천국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게 분명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확실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가치 있는 일이 됩니까? 누가복음 12장 36절 3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주인이 잔치를 갔다가 돌아옵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종이 나와서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이야, 네가 참 잘했다. 마치 그렇게 기뻐하면서 자기가 종인 것처럼 허리띠를 띠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그를 위해서 수종들었다. 밥상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게 확실한데, 주님이 오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데, 내 삶에서 잠을 자고 있거나 미지근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삶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10년 동안 한 가지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무엇을 위해 달려왔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것이 그 일이라면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헌신하며 120년을 달려와서 지금까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는 게 분명하고 그 다시 오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이 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 감당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칭찬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수종 들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신하면서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이 시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는 자,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 혹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지요. 우리가 차든지 덥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끼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미지근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지도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들을 잊어버리고 그저 내 배가 부르고 내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만족하며 그냥 세상 가운데 밋밋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냉수 같은 존재가 되는지, 주님의 그 열정 속에 살아가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믿게 살아가든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님 앞에서 토해버릴 만한 미지근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고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면서

것처럼 너무 미지근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썩어지고 사라질 세상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내가 얼마나 가련한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헐벗은지를 바라보며 다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 문을 두드리는 주님 앞에 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내가 그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생명을 전하며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천국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열심을 내며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성도들 이 시간에도 만져주시고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셔서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주님이 강하게 능력으로 역사할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0년 동안 우리에게 이 생명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교회가 이 생명 전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는 세상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주님 함께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영적인 미지근함에서 벗어나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의 열정으로 뜨겁게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가음정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

지금까지 감정교회 지난주일 예배를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5-285-1181번, 285-1181번 감정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날마다 찬송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일 오후를 은혜 가득한 찬송으로 여는 시간, 날마다 찬송으로의 전영민입니다. 모든 생명을 비추는 햇살, 그리고 누구나 쉴 수 있는 공기, 우리는 그것들을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 누구도 태양의 열기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인류를 소아마비

의 공포로부터 구해낸 미국의 의학 연구자 조너스 소크 박사님. 그가 백신을 개발했을 때 한 기자가 특허권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사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답했지요. 특허권은 없어요. 태양에도 특허권이 없잖아요. 만약 그가 이 소중한 발견에 거대한 특허료를 붙여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면 오늘날 인류의 풍경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도 수많은 아이들이 치료의 손길을 닿지 못한 채 고통 속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한 가장 완벽한 은혜 역시 이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인함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거룩한 구원에 대해 그 어떤 특허도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당연한 은혜들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로운 찬양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지친 마음에 큰 위로와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박신혜 카이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옹기장이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다이카 요나단의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세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평화,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주는 사랑이 그렇습니다. 소크 박사님이 백신의 특허를 내려놓았을 때 그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인류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만약 세상 모든 것에 철저한 대가와 계산만이 가득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삭막하고 외로웠을 겁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순결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지탱해주는 은혜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듯 오늘 하루 우리도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계산 없는 따뜻한 손길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거저받았기에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진짜 온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태양이 대가 없이 온 세상을 비추듯 오늘 하루도 당신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햇살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곡으로 바리톤 홍성선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날마다 찬송으로 전영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휴식과 쉼이 있는 찬양 연습에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보경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단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올바르게 교육하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나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겠지요. 오늘도 찬양의 숲 첫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보면 기분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하는지. 별로 수고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상대방의 공감을 얻어내는 그 능력에 감탄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말실수에 대해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찬양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이어서 나의 사랑하는 책 세 곡 함께 들으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 찬양의 숲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을 잘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듣는 것이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을 경청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듣기를 속히 하라고 한 말씀은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라는 경청의 의미와는 거리가 멉니다. 남의 말을 빨리 많이 들어주라는 일반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신속하게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곤경에 처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줍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닥친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주는 능력이 됩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신발장 쪽으로 나가보니 여름이가 의자에 앉아 발로 바닥을 세게치며 소리 높여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도와줘. 여름이의 마음 안에 어둠이 또 찾아왔나 봅니다. 그러자 엄마는 차마 고개 들고 쳐다보지 못하는 아이의 얼굴을 올려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엄마를 안을 수 있도록, 엄마에게 안길 수 있도록. 팔을 벌려 자신의 등 뒤로 아이의 팔을 옮기고는 아이의 팔을 잡아줍니다. 혹시나 풀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동안 알려줍니다. 엄마 여기 있다고, 괜찮다고 말이죠.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안아주는 것,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렇게 같이 있어주는 것. 그러자 여름이는 점차 평안을 되찾아갔지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길을 찾았나 봅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겁니다. 어찌할지 몰라 소리치며 도와달라는 자녀를 꼭 끌어안으시고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며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주실 겁니다. 내 품 안에 있으라고. 그럼 괜찮을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당신의 품을 내어주실 겁니다. 괜찮아.

허락하신 새 땅에 그리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곡으로 두 곡 함께 들으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휴식과 쉼이 있는 찬양의 숲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돌아보는 이 시간에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은 하는 것이 쉬울까요? 듣는 것이 쉬울까요? 둘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을 보면 말을 하는 것을 쉽게 하고 듣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말을 하는 것은 내 생각이니 쉽게 표현을 해버리고요. 듣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에 이해가 필요하니 듣기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또 말로는 말하는 것이 어렵고 듣는 것이 쉽다고는 하는데요. 말할 때 생각해서 걸러야 하는 것은 싫고 상대방의 말은 귀찮으니 토달지 않고 들어주기만 하자는 심산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요?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모두 사람의 생각으로 표현을 한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들음이기 때문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리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 두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작은 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사형 직전에 기적적으로 사면돼서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그의 글로 전 세계 수많은 인구를 향해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심겨 있는 말씀을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을 때 우리는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찬양 주 음성 외에는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을 때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때 그 지혜로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말하기를 더디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저는 마지막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들려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숲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저는 신보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여러분 옆에 사람과 손을 잡으세요.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정말 이 가사 그대로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은 이미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지대 알려드립니다.

0: 소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 룻기입니다. 룻. 룻이라는 여성의 일대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룻은 여자고 이방인이고 가부고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 한 푼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신분도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나라에 왔기 때문에 국적도 없는 사람, 떠돌이 하는 사람, 직업도 없는 사람, 그 당시에 여자, 가부, 전혀 세상적으로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그런 이름을 달고 다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역사를 다 바꾼 위대한 사람이 되고 그의 이름이 성경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것도 이루시라고 하는 사람은 한두 달 사이에 완전히 밑바닥에서 이름도 없는 여자고 가부고 이방인인 이 가난뱅이가 한두 달 만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리고 성경 역사를 바꿔버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이 베들레헴의 서타가 되는 이런 여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 도대체 어떻게 이 여자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지만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룻처럼 다윗처럼 인생이 바뀌는 데는 하루만 해도 달라지고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한 달만 해도 바뀌어지고 자기의 인생도 바꾸고 가문의 인생도 바꾸고 그 나라와 역사의 인생을 전부 다 바꾸는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언제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믿음입니다. 룻기서의 주인공 룻은 정말 암흑 속에서 촛불을 든 그런 여인이라고 별명을 붙일 만한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왜 그러냐? 룻이 살았던 시대는 룻기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서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쉽게 말하면 룻은 사사시대에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암흑기 중에 하나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슬로건은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았더라. 여러분 이 룻기에 등장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다른 시대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에 한 나라에 큰 기근이 왔고 기근이 왔을 때에 나오미 이 가정은 우리는 저 모압으로 이민을 가자. 자기 나라에 기근이 왔다고 해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땅을 벗어버리고 다른 나라에 이민 가는 것은 다른 시대는 일어날 수가 없는 시대였지만은 이거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민을 간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이 이민 온 가정에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이민 온 이 가정의 둘째 아들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지 못해서 시아버지도 죽고 큰 아버지 큰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 자기 남편도 죽고 정말로 운명이 기구하게 그 집에는 시어머니와 큰 동서와 룻 가부 세 사람만 남는 기구한 이런 가정이 되고 말은 것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자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었구나 내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민 와서 결혼했던 두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들아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가련다. 너희들은 여기서 결혼하고 아이 나이가 젊었으니까 여기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나라 가면 살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 너희들은 이스라엘 오면 안 된다. 이 나라에서 새로운 신랑을 만나서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의 율법이라는 것을 다 믿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모압은요 늘 전쟁을 하는 적대적인 나라였단 말이에요. 이 적대적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고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가부 여자가 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왕따 지켜서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 오지 마라. 그리고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절대로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고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율법에 딱 정해놨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따라오지 못하라고 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껴안고 어머니 알겠습니다. 나는 여기 남겠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십시오. 잘 지내십시오. 하고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요 시어머니가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에 오면은 희망이 없다. 너희는 인간 취급도 못 받는다. 나는 재산을 다 팔아서 왔기 때문에 땅 하나 없다. 가봐야 먹고 살 직업도 없다. 넌 오지 마라. 그런데도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룻기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이르되 보라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는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는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어서 거기서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에게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는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고 좋다. 그는 그냥 같이 가자. 그래서 이 둘째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을 지나서 국경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어떻게 해서 정말 희망은 0%고 절망 100%밖에 없는 이스라엘 나라 땅에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심을 했을까요? 여러분, 룻의 이 나이는요, 많아봐야 20살 안팎입니다. 그 당시에 풍습으로 보면. 그런데 룻은 이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 이것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어중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시어머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 모압 땅에서는 내가 이방신을 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머님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 땅에 가서 천대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이 신앙은요 막 인생이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이런 가슴 떨리는 결단을 한 룻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쁨과 환희를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아, 주님의 나라, 부활, 영생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모를 때는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세상의 쾌락이 좋고 다 좋지만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요 이 어떤 세상에 먹고 마시는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그 룻의 부모님이 와서 야 룻아 이스라엘 나라 땅에 가면 안 돼. 너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 시어머니가 그랬잖아. 돈도 안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 네 인생에는 가시밭길밖에 없어. 그렇게 다 염려하고 온 가족이 와서 그렇게 설득했지만은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딱 붙쫓았다 그랬잖아요. 치맛가를 짜듯이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 겁니다. 내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일이 있는 일이 아닌 이상은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거기서 어머님과 함께 하나님의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래서 내가 죽을 겁니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사치 되는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너무너무나 어두운 시대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다 끝났구나, 교회는 다 끝났구나, 하나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전부 다 자유주의 신앙이고 전부 다 자기 속이나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고 할지라도 가장 가난하고 천박한 이방인 루시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딱 하고 깃발을 드니까 자기의 인생도 변화시키고 가문도 변화시키고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캄캄할 때는 촛불 하나만 딱 들어도 빛이 나잖아요. 이렇게 전기불이 와 있을 때는 여러분도 촛불 하나 들어봐야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이 다 꺼질 때는 촛불 하나만 들어도 딱 표가 나는 것처럼 세상이 어두워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 루시 정통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떡 가지고 깃발을 뜨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에 바로 띄는 거예요. 아, 룻, 룻.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를 탓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등대의 불빛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국경을 넘어서 모압 땅을 뒤돌아보면서 모압아 안녕 하면서 베들레헴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이 이야기는요 순식간에 번졌어요. 그 잘 사던 나오미 가정이 인민을 갔는데 돌아왔단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성읍에 금방 퍼지는 거야. 여자들이 앉아가지고 막 전파. 요새는 문자로 전파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 여자들이 다 전파되었어요. 만나가지고 막 금방 다 전파되었더니 나오미와 룻이 성 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사람들이 여자들이 다 몰려온 거야. 다 몰려왔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10년 전에 이사 갔던 나오미가 아니냐, 그런데 남편도 죽고 아들 딸 다 죽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단다. 다 모이는데 그때 나오미가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원래 나오미라는 뜻은 즐거움,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하나님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말하라 불러라 마라. 슬픕니다. 괴로웁니다. 고통이라고 불러라 하면서 나오미가 그 성읍에 들어왔어요. 내 이름은 희락과 즐거움의 나오미가 아니고 난 이제 말하다. 내 마음에는 고통밖에 없다. 슬픔밖에 없다. 남편도 떠나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고 이 바보 멍청이 같더니 이 루지라는 여자 이방인 이 하나 딸고 들어와가지고는 정말로 빈털터리가 되어서 부끄러운 중에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만 100%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룻이 있었다. 믿음의 사람 룻이 있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은 세상은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지난주에 다윗 이야기가 비슷하잖아요. 왜 비슷한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기록을 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캄캄하고 아무리 절망 100%를 할지라도 가능성 제로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내가 너희를 루처럼 다윗처럼 회복시켜 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

모압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가 원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거기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든지 거기 가서 내가 이삭을 주오겠습니다. 하니까 나오미가 그래 갔다 오너라. 그래서 룻이 가서 어느 밭인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이삭을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삭을 줍는 밭의 주인이 보아사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더라.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어떻게? 우연히 따라합시다. 우연히. 우연히 보아사라고 하는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그 친족 집에 이삭을 주우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이삭을 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 주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일전 땡푼이 없어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어머니 보고 시어머니 아, 그래도 이게 올 것 같으면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저 어디 담장 밑에 금이라도 하나 있는 줄 알았지. 이래하고 시어머니를 원망하려고 할 건데 돈 한 푼 없고 땅도 하나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거 하나 없고 신남인도 하나도 없고 뭘 먹고 살 거냐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나 고향으로 돌아갈래 이래 할 수 있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도 알 수가 없고 겁나면 하나도 없어도 걱정 안 하는 거야. 염려하지 않는 거야. 이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믿음이 좋을 때를 생각해 봐봐요.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염려가 안 되는 거야. 원망이 안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 거야. 이삭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막 이삭을 주고 있으니까 그때 그 밭 주인이 어떻게 추수를 잘하는가 보러 온 거야. 보러 왔는데 보니까 어떤 여자가 이삭을 줍는데 잘 모르는 여자야.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저기에 저 이삭을 줍는 저 여자 누구냐 그랬더니 종들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저 사람이 나오미를 따라서 왔던 모압 여자 룻입니다. 그래서 룻이 탁 이삭을 줍는데요 이삭을 줍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이 보아스가 이 노총각 보아스의 가슴이 갑자기 쿵쿵쿵쿵 뛰는 거야. 그래서 혈압을 뚝 재봤더니 180이야. 내가 혈압이 걸렸나? 그래가지고 혈압계를 내려놓고 또 룻을 보니까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쿵쾅쿵쾅쿵쾅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병원에 가봐야 되겠네. 그런 게 아니야. 막 가슴이 두근두근 막 뛰는데 입에서 막 이상한 이야기 막 말이 나오는 거야. 이 보아스 주인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야. 이상한 말이 막 방언이 나온 게 아니고 뭐라고 나오냐? 그 룻을 보면서 2장 8절을 보니까 이 보아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세요. 보아스가 그 룻에게 말하기를 따라들어라. 이삭을 주고로 앞으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만 이삭을 주우라. 이런 이상한 막 소리가 막 나오는 거야. 그리고 9절에는 또 무슨 말이 나오느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이 소년들에게 명령하여서 절대로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그리고 종들한테 이야기하라. 나 이건 녀석들이 우르두단에 손대지 마. 우르두단에 시비 걸지 마. 희롱하지 마. 이방여인이라고 까불기만 까불어. 이렇게 막 이런 말이 막 그러면서 룻 보고 목이 마르면은 일꾼들 주려고 마련해놨던 그 물 네가 다 먹어. 뭐 이런 말이 입에서 막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도 하는 거야. 룻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했던 이 보아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막 지도 모르게 막 튀어나온 거야. 그러면서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보아스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추수를 다 원한 다음에 저녁이 되어서 일꾼들하고 밥을 먹는데 2장 14절에 보니까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너도 와서 떡을 먹어라. 일도 안 했는데 그리고 네 떡 조각을 그냥 먹지 말고 이 초에다가

0: 물에다가 찍어서 먹어라. 그래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서 앉아드니까 그가 볶은 곡식을 주가지고 룻이 한 달 만에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룻이 배가 볼록하도록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거야. 아, 이런 행동을 막 보아서 가는 거야. 그리고는 또 말하기를 15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룻이 이삭을 주우러 턱 일어났더니 보아스가 자기 배는 종들한테 일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룻은 이삭을 주우러 왔지만 이삭을 주우서는 안 돼. 이삭을 주지 말고 너희들이 보리를 벨 때에 밀을 벨 때에 배는 바로 뒤에서 이삭을 줍도록 해. 룻에게만. 그때 이삭을 주우러 온 사람이 룻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다른 여자들도 있었어. 다른 여자들은 물도 자기가 가져와서 먹고 밥 먹을 때도 보리떡까지 와서 자기 먹는데 룻은 일꾼들하고 같이 상에서 막 초에서 뛰어서 떡을 먹고 꿀을 먹고 막 배불리 먹고 볶은 곡식도 먹고 그리고 다른 여자들한테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룻에게는 너는 이삭 그 흘리는 거 줍지 말고 우리 일꾼들 뒤에 와서 거기서 바로바로 주워. 네가 최고 먼저 주워. 아, 그리고는 2장 16절을 보니까 종들에게 또 이런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룻이 뒤에 따라오잖아. 그러면 벨 때 입으로 막 흘려놔. 알지? 막 뽑아서 팍 버려. 그리고 그거 막 주워가도록 해가지고 하도 절대로 꾸짖지 말아라. 민망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저 다른 여자들은 저 멀리서 추수를 다 하고 났네. 거기서 하나 죽고 두 개 죽고 또 하나 죽고 이렇게 주우실 때 막 룻은 뒤에서 종들이 막 뽑아주니까 막 그것들을 단을 안 묶어가지고 단이 그냥 한 낱가리가 다 된 거야. 그냥 야, 이런 일을 하면서 룻은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3장 15절에 보니까 이 보아스는 타작한 것을 네 겉옷을 펴라. 겉옷을 탁 폈더니 보리를 여섯 번이나 대어가지고 그것을 다 가지고 못하니까 어깨에 짊어지고 가더라. 이삭은 이삭대로 하고 막 타작한 것도 다 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고 가난하고 가부요 외모도 이쁘지 못했던 이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보아스는 실제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갔던 이방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요 절망 곳에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멸망받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성 1%도 없는 우리에게 가능성 100%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룻에게는 정말 절망밖에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룻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룻의 가정은 자기의 인생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고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는 룻에게 주어지는 이런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 소망의 말씀 지금까지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831-7123 부산 세계로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

0: 특별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기총에서는 광복 기념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올여름 폭염의 아우성입니다. 밤까지 이어지는 고온 다습한 날씨는 사람들을 금세 지치게 하고 온열질환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몸과 마음을 잘 보호해서 무탈하게 지나야 할 텐데요. 휴가철이라서 할까요? 예배당의 자리가 눈에 띄게 비었네요. 어느 곳에 머물든 예배 생활 잊지 마시고요. 더위에 부대끼면서도 가을 결실을 향해 성장을 멈추지 않는 저 자연의 생명들을 유심히 보고 또 느낀다면 더 깊은 믿음 생활로 이어질 겁니다. 홀리 조이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겠습니다. 서하연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먼저 듣고요. 이어서 아이노스 합창단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026 참전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서머 스페셜 기간 여러분들 어떻게 이 더운 여름 잘들 보내고 계시죠? 이 방송을 어디 해변에서 듣고 계시나요? 아니면 방 안에 있는 게 가장 시원하고 좋아요. 네, 에어컨 틀어놓고 편하게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열심히 또 이 더위에도 일하고 계신가요?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요. 또 이 사연과 함께 우리 서로 위로도 받고 서로 은혜도 나누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324님 오늘의 사연으로 선정되셨네요.

유치원 시절 목사님께 추천받은 방송인데 듣길 잘했어요. 은혜가 넘치네요. 전 43세고요. 4년 투병 끝에 이제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2027년 1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님 뜻을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게 원인 불명이라 진단도 없거든요. 하지만 주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습니다. 남은 자들에게 미안할 뿐이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 듣고 싶네요. 네, 0324님 사연인데 이런 사연은 단언컨대 다른 채널들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사연이죠. 유치원 시절에 목사님께 추천 받았다고요? 네, 우리 극동방송은 그렇게 한결같이 이어져 오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하거든요. 그 전파 선교사라고 알고 있죠? 여러분들의 작은 금액이 이 전파로 이 복음을 실어 나르는데 모든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이크,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마이크, 여기 의자 다 여러분들이 함께 후원하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의 또 간절함과 성실함이 더해지는 방송이 극동방송이라서 언제나 이 시간이 저 역시 은혜스러워요. 저 역시 너무나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치원 때 방송 프로그램을 추천받으셨어요. 네, 듣길 잘했어요. 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듣길 잘했어요. 이 한 말씀 가지고도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좀 아끼고요. 자, 은혜가 넘치네요 하시면서 자, 43세가 됐습니다. 유치원 때 추천받았는데 자, 4년 투병 끝에 포기한 상태예요. 이유가 2027년 1월 네,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1월 5개월 남았잖아요. 그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이 말씀이 세상 채널에서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주님 뜻을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느껴져요? 그 모든 환경과 형편을 이긴 자, 승리한 자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모든 게 원인 불명이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진단도 없거든요. 그런데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습니다. 다만 남은 자들에게 미안할 뿐이죠. 우리가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왜 무섭고 왜 두려워요? 물론 그 환경이 무섭고 환경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주변 사람들이 아파할 것이 더 무섭고 더 두렵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각장애인이잖아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보이던 것이 안 보인다는 것은 공포예요. 괴로움을 넘어서 공포입니다. 오늘 보이는 게 내일 안 보인다. 공포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이 나 하나만의 문제가 분명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 형제, 가족들 어떤 마음일까? 그걸 생각하면 그 두려움이 정말 컸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 0324님 아직 남았네요. 우선은 네, 저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하실지 아니면 더 놀라운 간증거리가 돼서 이런 시한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켜 주셨다 하고 간증하는 그 일로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지시기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원인 불명이 밝혀지고 안 밝혀지고가 글쎄요, 지금 뭐가 중요할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원인 불명으로 지금 시한부 인생이 되셨다면 원인 불명으로 치유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네요. 그러나 그 원인, 치유되는 원인은 우리는 알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네, 이 시간 우리 0324님 뿐만 아니라 어려움 중에 있는 뭐 건강이 됐든 아니면 경제적인 것이 됐든 아니면 뭐 여러 마음적인 것이 됐든 지식적인 것이 됐든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분들 주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그래서 사랑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여름은 소리가 풍성한 계절입니다. 드높은 새들의 노랫소리며 해변과 계곡에 가득 찬 사람들의 웃음소리, 갯바위를 두드리는 파도소리도 더 생명력 있게 들려오네요. 거기에 더해 농부는 격양가로, 상인은 물품을 알리는 소리로 때론 읊조리고 어느 땐 외치듯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찬송으로 이 풍성한 소리의 계절에 은혜를 노래하죠. 부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롬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4시라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제일 신마산교회 김계환 목사님께서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언제부터 이 요지경이라는 말을 들으면 또 그 요지경 장난감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한편의 시가 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이야이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을 친다. 좀 웃으신 분들은 이 시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로 사료됩니다. 한때 유행했던 유행가 가사입니다. 요지경이라는 말은 장난감 이렇게 안을 보면 이렇게 거울로 반사되어 있는 반사체를 보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천태만상의 세대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세상을 보면 참 특이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세상을 요지경이라고 표현하는 이면에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한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이라는 곳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루 살펴보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라는 이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굴러가면서 뭐 크게 문제 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 내면을 깊이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톱니바퀴가 곳곳에 이제 톱니가 무너지고 윤활유가 부족해서 몹시 삐걱삐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세상이 운행되고 있지만 인간의 모습들은 그 속에서

천태만상 각가지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유영철, 강호순 뭐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뉴스를 보면 정말 희한한 일들 끝도 없이 일어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버젓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은 요지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요지경이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그 세상의 모습들, 야 세상이 왜 이렇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모습이 세상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지구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7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세상을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자의 모습과 악을 행하는 자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살아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세상이 요지경처럼 저마다 각자 희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상상하기도 힘든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하고 요지경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에서는 그 이유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특성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러면 회개라는 말은 1차적으로 뉘우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실수를 뉘우치기 위해서는 내가 했던 일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일을 행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돌아서서 생각해보니까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리를 알고 그 아는 것으로 본인의 생각과 고집을 꺾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바꿀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어떻게 한다?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여기서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뭐 이해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는데 적극적이고 고의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따라가고 나 싫어 이러고 산으로 둘러 가버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는 죄인의 본성이 무엇인지 잘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만한 것들을 사람의 마음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더러운 대로 부끄러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육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한다는 것이죠. 전부 다 내 책임이고 내 죄 때문이고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잘한 것 같아서 오늘 버럭 고함을 질렀어도 돌아가서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후회가 되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서 뉘우치고 그 고집을 꺾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물론 이 고집이라는 것이 그래요. 꺾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죠. 예, 부활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꺾고 다시 돌이키며 날마다 자신을 죽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7절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7절에서는 여러분들 선을 행한다고 할 때에 이 선이 무엇이냐?

착한 것, 도덕적인 것, 아름다워 보이는 것, 이런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속에 있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선은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고 썩지 아니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평상시에 추구하는 영광과 존귀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광과 존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잠시 있다 사라질 영광과 존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을 보면 보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보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 있고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보물은 뭐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놈이 다 훔쳐갈 수 있는데 하늘에 쌓은 보물은 도둑이 뺏어가지도 못하고 좀이나 동록이 갉아먹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라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쌓아라.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했을 때에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 보물이 하늘에 쌓는 것과 땅에 쌓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너희들은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가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주일마다 드리는 이 헌금이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 계좌에 착착착착 입금이 되어서 아 김계환이 이만큼 쌓았구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으며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냐 땅에 속한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보물이 무엇이냐? 돈과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잔 떠주는 것, 주님으로 인해서 멸시와 핍박과 경멸을 당하는 것,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래서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들여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보물과 성경이 말하는 보물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물인가?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늘의 보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이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보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신이 뭐 지금 이때가 되면 이제 승진하는 계절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승진하는 철이 다 있는데 승진할 때가 되어서 주변에 이전에는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것이 자신의 주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승진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나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런 사람들 만나러 가지 않아도 자신은 평안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가치관이 어떻습니까? 변화된 거예요. 예전에는 주일에 장사하고 일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고 신나게 돈을 벌었는데 예수님 더 깊이 만나고 나니까 아 주일에 내가 가게 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돈 적게 벌어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이것이 하늘나라에 속한 가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니까 삶의 모습이 변하더라는 것이죠. 보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니까 예전에는 착한 일 해라 이러면 선한 일, 옆 주위 사람 도와주고 뭐 이런 일,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선을 행했는데 이제는 거룩하고 영적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광

과 종기를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을 돌이키고 돌아보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신을 돌이키는 이 회개를 통해서 영원한 영광과 종기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뭐가 문제냐? 우리가 추구하는 이 하늘에 속한 가치와 세상에 있는 가치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용납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뭐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 지킨다고 자격증 시험 치러 가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 자격증 시험 치러 안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 회장님께서 납시였는데 회장님께서 자 술 한잔 해 이러면서 술을 따라주는데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러면요 직장 사람들이 고운 눈으로 볼 것 같습니까? 제정신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거나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솔직하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우리가 그렇게 살라 이런 것이 아니지만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해될 법한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참 그게 쉽지 않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지금 이맘때가 되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름 방학이 되면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항상 수련회와 보충 수업이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 방학 되면 수련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남자 학교는 수업 빼먹고 보충 수업 빼먹고 수련회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맞아요. 몹시 쳐라!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여러분 맞으면 아파요. 아파도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참 정말 희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계속 세상과는 어떻게 되느냐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여기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의 삶이 평탄해야 되는데 이 실제로는 평탄하지 않은 것이죠. 세상이 그냥 놔두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을 시기합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제일 먼저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참고 선을 행하라. 영광과 종기를 구하며 살아라. 그런데 참고 선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한다고 해서 보상이 금방금방 오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참을 뿐 아니라 참고 인내하는 것을 계속 지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99번 참다가 한 번 화를 냈어요. 그러면 이건 참은 겁니까? 안 참은 겁니까? 결국은 못 참은 거예요. 끝까지 참으라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거스르고 반대하는 것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가라. 이것이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넘어뜨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의한 일을 행하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더러운 일인지도 모르고 부끄러운 일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노라. 청렴결백하게 살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부끄러운 일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욕심 따라서 살아갑니다.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일을 우습게 알고 유괴, 성폭행,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뒷돈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나쁘다는 것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잡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뒷돈 받고 비리 저질러서 잡혀 들어가는 사람 중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 몇 명 되던가요? 이거 어쩔 수 없었다.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18번 대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진실이 아닌 것이죠. 진실은 무엇이냐? 그 사람에 있는 중심에 그 가치관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을 바라고 희망하며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 한번 받아보니까 두 번 받고 두 번 받으니까 세 번 받고 세 번 받으니까 네 번째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세상 탓이다. 근데 실제로는 자기가 그거 받아서 돈 쓰면서 즐겁고 행복했던 것이죠. 핵심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소견에 따라서 자기 좋은 것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왜 그 뒷 얘기를 설교를 대신하십니까?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런 사람들에게 속히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신명기 7장 1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기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뭐해라?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게 뭐냐?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진멸해라. 그러면 이 진멸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모든 생명체는 싸그리 몽땅 밀어버려라. 이런 내용입니다. 잔인하죠? 네, 잔인합니다. 잔인합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 역사 이래로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것인데 실제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십자군 원정 때도 그랬고 미국 땅에서 원주민 인디언들이 죽임을 당할 때도 그랬고 호주의 원주민들이 영국의 죄수들과 백인들 때문에 죽임을 당할 때도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 이 말씀인 거예요. 이교도를 모두 진멸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이교도를 진멸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서 16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 애굽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네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애굽 땅에서 살게 될 거야. 거기서 오랫동안 3, 4대 동안 살다가 이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갖고 끌고 나오게 하시겠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나안 땅 백성들이 진멸하게 된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모리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벌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지금 좀 참고 있다.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잘 하셨거든요. 내가 네 꼭 지켜보고 있다. 지금 내가 많이 참고 있다. 지금 이만큼 찼는데 한 번만 더 걸리면 니 큰일 난다.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분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이지가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벌해도 이상하지는 않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내가 참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출애굽이란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 사건이잖아요. 출애굽은 구원 사건이에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기에는 이거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뭐겠어요? 심판인 것이죠. 왜?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아구까지 차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벌해야 될 때가 되었고 진멸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잔인한 명령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기간이 400년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결국은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받을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너나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가릴 것 없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리셨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분열과 멸망 그리고 그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왜 가나안이 진멸당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냐? 그 이유는 멸망당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속한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것처럼 여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무엇이냐? 땅에 속한 것 사모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늘에 속한 것을 참고 인내함으로 행하라.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일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순조롭지 않습니다. 진짜 이를 악물고 독한 마음 먹고 해야 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 참고 인내하고 주를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아마 올해 들으면서 야 올해는 내가 새벽기도에 열심히 한번 참석해봐야지 이런 작정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잘 유지되고 있느냐? 작심 3일도 오래 간 거다 참. 예? 그래요. 새벽기도라는 게 그만큼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왜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냐? 어렵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일을 악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누가 오늘 주일 보내고 내일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룰루랄라 이러면서 회사 가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그 누가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며 책상 앞에 살고 싶어요 이런 학생이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 어떤 여인이 정말 순결하고 고결한 인격을 갖고 계셔서 매일매일 기쁜 마음으로 빨래하고 밥하는 거 가정을 돌보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겠죠? 네, 아멘. 네. 그럴 때 아멘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 네. 근데 아멘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힘든 거 안 되는 걸 하며 살아가야 되니까 힘내서 하는 거예요. 이 악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동을 안고 좋아서 팔짝팔짝 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만큼 성숙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를 악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 할렐루야 기쁩니다 주님 모든 것 다 가지고 가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했을까요?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찬양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정욕대로 산다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거기 유혹되지 않고 거기 넘어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이를 악물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련을 뭐하는 자요? 참으라는. 참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결국에는 무엇을 받는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거저 받는 게 아니라 시험을 참아내라. 지금 너희들 살아가며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함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과 존귀를 구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하고 나서 너무 한 주간 힘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더위 감사로 이겨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와 나갔는데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저만 그래요? 예. 네. 너무 더운 거예요. 우와 따야 이 하따 막 이러면서도 마음속에 그래 주님 내가 설교했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아 덥다 날씨 여러분 이래야지.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덥구나. 아이고 이래도 막 감사합니다 주님.

0: 힘들더라고요.
1: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땅에 속한 것들을 신앙으로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 거기에 참 날씨까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시 힘내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광과 존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우리도 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썩지 않고 영원한 그 영광과 존귀를 구하며 인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뵈옵는 날에 생명의 면류관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제1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제1신마산교회 김계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6-4073번 055-246-4073번 제1신마산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평온하고 좋은 순간이 오래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시간에 머물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상이 기다리는 자리로 보내십니다.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마주하고 때로는 지치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은 인도와 보호의 찬송가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주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서머 스페셜로 함께 하셨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분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진교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그리고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삼한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

외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2: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국방송교회 방송교회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의 본문의 배경에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 이 이스라엘에는 주로 다 악한 왕들인데 그들 중에서도 아주 가장 악독한 왕이죠.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 이 아합의 궁전 가까이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이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뭐 그 나라에서 그가 마음만 먹으면 취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이미 많은 땅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것 하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까지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아합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나봇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포도원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모든 걸 갖고 있으면서 그 단 한 가지 이 포도원 갖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자 했던 거죠. 아합은 나봇에게 자신에게 포도원을 넘기면 더 좋은 포도원을 주시겠다고 제안합니다. 아니면 그 값을 잘 챙겨서 더 후히 줄 테니까 내 밭을 팔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가 이 제안을 거절했던 이유는 인간적인 욕심이나 탐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1장 3절 말씀해 보면은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적 결단이라는 거죠. 당시의 이스라엘의 율법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본래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황무하고 그 땅이 온갖 죄와 또 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데리고 와서 그 땅에 이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 땅을 차지할 때 이 땅은 이제 여호와의 땅, 하나님의 땅이니 각 지파와 그리고 각 가문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땅을 배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사사로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그것을 그 유업을 잘 이어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는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절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지만 그 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합은 나봇의 이 신앙적인 결단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딱한 가지, 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워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아합은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내려갑니다. 어쩌다가 나봇이 죽었습니까? 그가 침상에서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 아합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모략을 꾸민 거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운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심지어는 거짓 증인까지 내세워서 결국은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왕이라는 자가 이와 같이 불의한 결과, 불의하게 나봇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오늘 설교의 원래 제목입니다. 원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가, 야, 주일날 내가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 맨 죽이고 빼앗았다.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다른 걸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가 죽이고 또 빼앗는 것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랬어요. 이런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백성들의 것을 계속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음에 안 들면 죽이기까지 해가면서 빼앗았다는 겁니다. 이런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합은 얼마나 더 빼앗아야 만족할 수 있었을까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면 과연 그가 행복해질까요? 만족할 만하겠습니까? 여러분, 탐욕의 특징은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할까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탐욕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도 된다 허락해 주셨어요. 딱한 가지만 금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근데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아니잖아요. 다 먹되 한 가지만 금하셨는데 뱀은 어떻게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무엇을 주목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락해 주신 모든 나무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딱한 가지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주목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이왕에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게 해주셨으면 이것도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왜 이것만 금하신 겁니까?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 불편한 마음이 결국은 다스려지지 못하니까 해서는 안될 일을 저지르게 만든 거죠. 그것이 여러분 죄의 시작이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전되어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사단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탐욕적인 존재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이 탐욕의 함정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제는 막바지 전쟁, 이제는 모든 승리를 지금 거의 다 쟁취한 상태였어요. 뭐 이제는 뭐 세상에 남부러울 곳 없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훌륭한 왕궁도 그에게 주어졌고 또 아름다운 아내들을 한 사람만 얻은 것도 아니고 여럿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왕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신하였던 우리아. 이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인데 이 밧세바도 뭐 옛날부터 다윗이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달밤에 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는 그냥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탐욕, 그 욕망을 절제하지를 못하고 한순간에 남의 아내를, 그것도 신하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가 악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 욕망이 그로 하여금 간음과 거짓말과 살인의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 시작은 다 작은 욕망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나봇도 보세요. 오늘 아합도 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면서 참 좋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저걸 내가 가질 수 없을까 하는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욕심이 뭐로 바뀌었어요? 분노로 바뀐 겁니다. 그 분노가 결국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탐욕은 단순히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무너뜨리는 마음이에요. 넘보지 말아야 될 것을 넘보지 않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만드는 거, 이게 뭐냐? 탐욕이에요. 이것이 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한 나라의 지도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에게는요,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면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법도 바꿀 수 있어요. 뭐 요즘으로 하면 헌법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법을 이용할 수 있고 헌법을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심지어는 많은 것들을 빼앗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 탐욕을 철저하게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거기다가 세계를 여러분 움직이고 그 사람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막 이 온 세계가 그냥 막 들썩들썩할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 내 안에 일어나는 인간적인 욕망, 이 탐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내가 잘 다스리면 세상이 다 평화로워집니다. 나라가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것이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거죠. 결과는 뭐예요? 백성들이 불행해지는 거고 세계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다윗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목자도 많고 양들도 많았어요. 근데 가끔 한 번씩 강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목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양을 빼앗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지역에 누가 와 있었느냐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던 다윗과 또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의의 군대였죠. 그래서 강도들로부터 목자들을 지켜주고 양떼를 지켜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은 겁니까? 나발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한 번도 나발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됐어요. 양털을 깎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추수를 하는 시기예요. 이때는 여러분 그래도 모든 것이 좀 풍성한 때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동안에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어떤 혜택도 받지는 못하고 늘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 근데 마침 양털을 깎는 시기니까 다윗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자존심 내려놓고 나발에게 도움을 구한 거예요. 지금 다 풍성한 때이니 그동안에 은혜를 입은 것도 있으니 우리 군사들에게 좀 먹을 것이라도 좀 같이 나누면 어떻겠냐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 욕심 많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청을 거절을 하면서 다윗을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과 그 군사들은 칼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분노했어요. 군사들을 데리고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도륙하겠노라고 칼을 들고 달려갑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어요. 음식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오는 그 무리들을 스톱! 그래놓고 다윗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나발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욕심 많은 이 악한 나발이 한 사람 때문에 죄 없는 그 집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도륙하러 가십니까? 당신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당신이 앞으로 왕으로 세울 자인데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들, 이 무죄한 자들의 피를 당신 손에 묻히려고 하십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말이 맞아요. 그래서 그가 준비해 놓은 음식을 군사들과 함께 나누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 욕심

하는 나바 때문에 그 집에 있는 모든 생명이 하루아침에 전부 도륙을 당할 뻔했다는 거죠. 한난 여러분, 조그만한 동네에 이 나발이란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도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뻔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지도자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끔찍한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건강한 가치관과 건강한 생각, 그리고 사사로움이 아니라 정말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니, 목사가 뭐 욕심부릴 게 뭐가 있나 싶겠지만 여러분,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목사도 욕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욕심도 헛된 욕심, 헛된 탐욕. 만약에 제가 그런 헛된 탐욕에 빠져서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다 불행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네. 아, 뭐 이창규 목사가 탐욕을 부리든지 말든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 않죠.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작은 아합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도.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주어지지 않은 것을 늘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이 가진 거 부러워하고 그거 내가 빼앗고 싶고.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양심은 있어, 솔직하네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작은 아합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아합을 우리 안에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죠. 내 안에 욕심이, 탐욕이 막 끌어오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꾹꾹 삼켜야죠. 그리고 그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게 더 많아요? 부족한 게 더 많아요? 받은 게 훨씬 많죠. 솔직히 부족한 거 여러분 뭐 몇 가지나 됩니까? 우리 받은 게 훨씬 많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가 더 많이 생겨요. 근데 자꾸 내가 가지지 못한 거, 부족한 거 자꾸 바라보다 보면은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내 안에 탐욕만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포도원이 있으면 그 포도원을 바라보시고 그 포도원을 잘 가꾸세요. 내게 허락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자꾸 탐하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지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합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야. 나는 그냥 침상에서 식음을 전폐했을 뿐이야. 나봇을 죽이는 이 모든 계획을 누가 짰습니까? 그 아내가 짠 거예요. 신하들과 함께 같이 음모를 꾸민 겁니다. 나봇을 죽일 때 아합이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았어요. 같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미 주인이 나봇이 죽었으니까 그의 포도원을 내가 차지하는 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다 줬다 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한 이 사건도 알리바이를 아주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드러나지 않고 은폐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다 지적하고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젊은 요셉이 애굽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장으로 있었죠. 근데 요셉이 잘생겼던 것 같아. 꽃미남이었어요. 이 보디발의 젊은 아내가 평상시에 이 요셉을 늘 눈여겨보면서

이 욕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날은 집안에 자기 남편인 보디발도 없어.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들 수많은 눈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다 바깥으로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요셉하고 단 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요셉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에 지금 너와 나 단둘밖에 없다. 그러니 오늘 우리 둘이 정말 즐겁게 오늘 이 하루를 한번 살아보자.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지금 이 집에 당신과 나밖에 없다. 그러나 그건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는 여러분 그의 유혹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요셉과 같은 결단이 있어야 된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아멘. 그 주인이 다 맡겨준 것 외에 누구만 아니라 그랬어요? 부인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맡겼어요. 그러면은 부인은 절대로 내가 넘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되는 거죠. 성실함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여러분 은혜고 축복인 겁니다. 아합이 자신을 찾아온 엘리야를 부를 때 내 대적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나의 대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불행한 일이고 저주 아닙니까? 그러자 엘리야가 자신이 찾아온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먼저 너는 너 자신을 팔아 악을 행하였다 이랬어요. 아합이 여러분 누구에게 자신을 파는 겁니까? 악에 대하여 자신을 판 거죠. 탐욕에게 자신을 판 거죠. 그래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악행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쓸어버리고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몸에 피도 핥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내 아내 이세벨은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세벨이 성 위에서 떨어져요. 온몸이 박살이 납니다. 그걸 누가 와서 뜯어먹어요? 개들이 와서 다 뜯어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의 후손들도 성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들은 새가 먹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또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사람의 심판은 달라요. 여러분 사람의 심판은요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의 영광은 여러분 잠깐 아닙니까? 뭐 지금 뭐 세상을 움직이는 뭐 그런 인물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가 누리는 영광 잠깐이에요. 여러분 뭐 대통령들도 뭐 임기 5년이잖아요. 대통령 임기 5년이에요. 5년 지나고 나면 그 영광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는 마치 그 영광이 영원할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다 더 정의롭게 정말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짧습니다. 절대로 오래가지 않아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탐욕의 노예가 되고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서 자기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다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나 아니면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찰나의 오늘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잠깐이기는 한데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앙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야 저 악한 아합이가 지금 내 앞에서 겸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너 저거 보이냐? 하고 말씀합니다. 그가 여러분 금식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그리고 침대에 있는 부드러운 것들을 다 치우고 거기다가 배천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자요. 그리고 매일같이 풀이 죽은 모습으로 걸어다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0: 있어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반성하는 모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반성해서 그 다음은 회개로 이어져야 되죠.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 내가 잘못했다 하고 반성으로 끝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반성하고 난 다음에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악을 행하고 살아왔으면은 이제는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살았으면 이제는 우상을 훼파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잠시 잠깐 겸비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가 잠시 반성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용서했느냐? 아닙니다. 용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되 그의 당대에 내리지 않고 그 아들 때에 가서 이 모든 재앙을 다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재앙과 심판을 잠시 유보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의 반성하는 모습과 다윗의 회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합은 반성은 했지만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이 바스바야 사건 때문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하나하나 지목해서 말씀하실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통회자복했다고 했어요. 통회자복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배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돌이킵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노라. 다시는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지 않겠노라. 뜻을 정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는 하실지언정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 대가가 뭐였습니까?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잖아요. 참, 이 성경을 쫙 읽어보다 보면은요, 어떤 때는 참 무서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 피해를 준 것에 대한 그 결과를,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용서를 하실지라도,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준 그 피해에 대한 죄의 대가는 지불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탐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작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마음이지만 그것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어려운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계를 움직이고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지도자인 가장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들이 탐욕을 절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세계가 평화롭고 백성들이 평안하고 그리고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행복한 겁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혹시 내 안에 아합이 숨어 있지 않은가? 그 아합을 제거해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내일이 아니라고 아닙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나라의 일이 나의 일이고 세상의 일이 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아합이 있지 않은지 그래서 그 아합을 제거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착한 그리스도인 올바른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방송교회 지금까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2-262-0770번 262-0770번 창원 상남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 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에나와 함께하는 음악여행. 안녕하세요. 조에나입니다. 투자의 왕이자 기부의 왕인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참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그리고 부모님과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사랑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더운 여름이지만 더울수록 좋은 말 한마디라도 미소를 띄우며 주위 분들에게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사랑의 실천 아닐까요? 썸머 스페셜로 오늘 첫 곡 띄웁니다. 바이올린 연주로 만세 반석 열리니 이 몸엔 소망 무엠가 들으시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바이올린 연주로 만세 반석 열리니 이 몸엔 소망 모임인가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요즘 같은 경쟁사회의 시대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잘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죠. 부모와 가족들 사이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친구들에게서 받은 사랑과 우정, 그리고 자신의 타고난 성품에서도 사랑은 뜰지만 그래도 계속적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랑을 흘러보낼 때 생명력으로 흐르지 않을까요?

지금 들으신 곡은 희수일의 노래로 감사를 선택하기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소리엘의 노래로 야곱의 축복 함께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들으신 곡은 제이어스 노래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관심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서 드러납니다. 또 시선을 두는 곳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기도 하죠. 부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돈에 눈이 가게 되어 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책에 눈이 가게 되어 있죠. 땅을 쳐다보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 되고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일상과 환경의 압박 속에서 매일매일 현실에 매여서 수동적으로 살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맞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곳, 또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신앙은 시선 싸움이다 라는 말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줄리어드 트리오 연주로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들으셨고요. 이어서 함께 하신 곡은 호산나 싱어즈의 목소리로 경배하리 온맘 다해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들으신 곡은 레이 지파의 노래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머물면서 잘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잘 머물면서 평안함, 샬롬이 넘치는 은혜 속에 잘 누리기 위해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야겠죠?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아닐까요? 다음은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실까요? Shout to the Lord, 주님께 외치라. 힐송의 노래로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0: Lord, we offer everything we are to you tonight. We offer our liv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acceptable to you tonight. All of the good and all of the bad, all of our dreams for the future, we give to you right now, God. We don't want to limit you, because I know you have great things in store for us.
1: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시편 33편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클라리넷 연주로 내 진정 사모하는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려는 열정이, 삶의 열정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축적된 사회 경험과 책을 읽고 배운 것이 많다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비의 세계에 우리의 문이 닫아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굳어진 마음, 더러워진 마음, 가시덤불처럼 얽힌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거대한 삽으로 마음을 뒤엎어 주시고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듣는 마음, 경청은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잘 듣는 마음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애나였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진교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그리고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삼한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 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주일 이 시간은 마산 신광교회 진창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05편 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한여름의 감사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먼저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무더운 요즘 이 날씨에 전국 주요 도시의 불쾌지수 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붉은 표시가 지금 이 뜨거운 기온을 표시한 게 아니라 불쾌지수가 저렇게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반도는 기온도 뜨겁지만 사람들의 불쾌지수도 높아서 더욱더 끓는 가마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무더운 날이면 누구든 본의 아니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더위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것, 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사람의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되기 쉽고 심장은 더 많이 일함으로써 피곤을 더 많이 느끼고 또 그러다 보면 집중력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주 작은 일에도 사람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더위로 인해서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두 번째 이유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열대야가 계속되면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렵고 잠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또 참을성이 줄어들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에 따르면 부부싸움이 가장 잦고 교통분쟁이 가장 많을 때가 이런 무더위 때 불쾌지수가 높을 때 그렇다고 하니까 여러분은 가능하면 조금 떨어져 계시는 것도 갈등을 피하는 지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불쾌지수가 이 무더위 때 높아지는 이유는 뇌의 감정 조절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무더위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 뇌 기능에도 영향을 많이 끼친답니다. 그렇게 되면 충동성이 커지고 공격성이 증가하며 불평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리학적으로 더우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는 것은 굉장히 근거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리학적인 정상적인 반응으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쾌지수가 치솟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무더위로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이유는 불편함의 연속 때문입니다. 왜 불편합니까? 습도가 높고 땀이 흐르고 몸은 끈적거리고 옷은 달라붙고 몸에서 땀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이런 것이 계속되면 그냥 스스로 움츠러들게 되고 내가 다가가기도 힘들고 누군가 다가오는 것도 꺼려하게 되면서 그 불편함 때문에 불쾌지수가 치솟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지금이 딱 그런 상황 아닙니까? 무더위 때문에 불쾌지수가 한껏 치솟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조금 다른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더위 때문에 불쾌지수가 치높아서 치솟아서 지금 우리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에 의한 공개된 자료를 보면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족도나 행복도가 떨어지고 원래가 좀 불쾌한 원래가 조금 화가 나 있는 듯한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대화를 하면 아이들이 종종 싸우나? 절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화인데 아이들이 들을 때는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가 우리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국제조사인 세계행복보고서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세계 각 나라 사람들에게 행복도 만족도를 1점에, 0점에서 10점까지 주면서

한번 답을 해보라고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최저점 가장 낮은데 그렇게 답을 했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원래가 웬일인지 모르지만 만족도 행복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수준은 어떻습니까? 경제 규모든 의료 교육 수준 모든 것은 최상위권인데 정작 만족도 행복도는 그렇게 떨어진다는 것이죠.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의 삶의 질 조사라는 게 있었는데요. OECD 평균이 6.7인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워서 무더위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아서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니라 원래가 행복을 덜 느끼는 원래가 조금 안 더워도 불쾌지수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뭔가 하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감사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효능이라고 할까요? 효과라고 할까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보다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조사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조사기관에서 이런 연구를 했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사척도 연구라는 것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사척도 연구의 그 결과물을 여러분들 한번 자막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감사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주관적인 행복감도 높으며 낙관성이 높고 친사회적인 행동이 많으며 우울과 불안은 낮았습니다. 나아가서 행복도가 높은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높고 도움을 주고받는 문화가 강하며 공동체의식이 깊고 일상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가 혹은 목회자의 얘기가 아니라 감사척도 연구라고 하는 그 연구에서 나온 결과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무더위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아서 우리가 인상을 그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굉장히 만족도 행복도가 떨어지는 그런 사람인데 사실은 그것도 진정한 원인이 아니라 진정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를 해보고 가면 이 모든 데이터를 뒤집어 엎어서 정말 이 더위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편 105편의 말씀을 통해서 한여름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불쾌지수는 땅에 떨어지고 모든 불만과 불평은 사라지고 행복 가득, 웃음 가득, 즐거움 가득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5편은 다윗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은 뛰어난 찬양의 사람 아닙니까? 어린 시절 목동으로 양을 칠 때도 그는 찬양했고요. 그의 탁월한 찬양과 악기 연주 실력 때문에 음악 치료사가 되어서 사울왕의 병을 치료하는 자리에 서기도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끊임없이 찬양시를 지었고 또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시편 103편에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자신이 지은 과거의 죄를 돌아보면서 그 죄로 인하여 파멸에 빠질 뻔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그가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라고 그는 103편에서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04편에 와서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온 세상을 지으신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온 세상과 이 우주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의 시편 105편에 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출애굽 사건을 그가 돌아보면서 그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난 다음에 축제를 벌일 때 시를 지은 것이 나타나는데요. 그 시와 오늘 본문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가 지어 부른 노래가 무엇인가 하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1절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지, 왜 감사해야 될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그런 얘기가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는 곧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감사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감사할지 감사할 이유와 조건을 찾아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되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1절부터 6절에는 여러 개 동사가 등장하는데요.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알게 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그의 귀한 일을 말하라, 그를 자랑하라, 그를 구하라, 그의 능력을 구하라, 기억하라. 이 동사들은 전부 다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말하면서 먼저 감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것은 낮은 신앙입니다. 어린 신앙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부족하고 있냐가 나를, 내 자녀들을, 내 건강을, 내 노후를, 뭐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들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응답받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다윗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제 우리 한번 순서를 바꾸어 봅시다. 나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감사를 시작해 봅시다라고 그 지적점을, 관점을 오늘 본문에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떤 것을 기억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저도 마찬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좋았던 일보다 안 좋았던 일의 기억이 더 오래 남습니다. 상처받은 것의 기억이 더 오래 남습니다. 누군가에 주었던 열 마디 칭찬보다 한 마디 내 가슴을 찔렀다고 생각했던 그 말이 더 오래 남고 그 기억을 곱씹고 곱씹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있었던 지난 일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 어떤 것도 기억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보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거기로부터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올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여름에 우리의 감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아이고 더워라, 못 견디겠다, 숨쉬기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놓고 아이고 전기비는 올해 얼마나 나올지, 전기세 폭탄을 어떻게 맞이할지, 차라리 그냥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막 예배당에 에어컨 틀어놓고 거기 있으면 좋겠다. 오늘은 하루 종일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막 다 해결해가지고 에어컨 값 전기비 줄이자.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는 지금 내 상황과 나와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지키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거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감사가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함으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5절 그의 종 아브라함, 9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가 고향에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고향을 떠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의 언약의 중심은 자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이루어질 가망성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진짜 100살, 90살처럼 보이지요?

이 나이에 애를 낳아가지고 저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이 믿음 밖의 이야기에서 교회 밖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될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약속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 쉽게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며칠이 지나면 슬슬 불안해집니다. 몇 달이 지나면 에이 포기해버릴까? 몇 년이 지나면 그냥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은 그렇게 우리에게 잊혀진 것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은 그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을,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단 1도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은 이 일이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다윗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보다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가 진짜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시인은 또 그 다음 인물로 요셉을 언급을 하는데요.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시면 이 구절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떤 모순이 있는가 하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그 다음에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보내셨다, 파송했다는 말과 팔렸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그의 꿈 때문에, 그의 신앙 때문에, 또 아버지와 친한 것 때문에 형들로부터 얼마나 시기 질투 미움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들이 요셉을 노예로 샀습니다. 보디바는 돈 주고 요셉을 노예로 그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만 보면, 이 사건들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보면 여러분 이만한 억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하나의 계획이었고 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불행하고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연결해서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이 요셉 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을 보십시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러분 아직 젊은 요셉의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몸에는 쇠사슬이 묶였습니다. 젊은 청년 요셉이 감옥 안에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도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19절 말씀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고통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극히 높여 들어서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뒤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내 삶을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대하고 놀라운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은 중세시대 유럽에서부터 발달한 테피스트리라고 하는 것인데 일명 직조 양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거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현대 작품이지만 중세 성이나 왕궁에 가면 굉장히 오래된 왕의 행차나 신하들의 행렬이나 아주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 저렇게 순화하여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면 이렇게 좋은 문양이지 않습니까? 뒤에 모습을 보십시오. 뒤에 모습을 보면 실이 이리저리 얽혀있고 색깔도 뒤죽박죽이고 매듭이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엉망이지만 앞에서 보면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의 삶을, 그 하나하나 고통스러운 삶을 떼어놓고 보는 것은 뒤에서 보는 것입니다. 아, 참 요셉이 힘들었겠구나. 어릴 적에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살이하고 억울한 성폭행자 누명 쓰고 감옥 생활하고,
그런데 그의 뒷모습은 그랬지만 앞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달려

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온 중근동지역을 살리는 구원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요셉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오늘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의 힘든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 오늘의 힘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무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가장 돋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힘든 오늘의 이 무더위 속에서 감사의 꽃을 피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시인은 우리의 시선을 출애굽의 전 과정을 향하게 만드는데요. 26절부터 보면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고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일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일이,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주신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요즘 AI가 좋아서 제가 AI에게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뭐 정확성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런 출애굽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가 말하고 있는 표현들이 재밌습니다. 그가 모세를 보내셨다. 그가 흑암을 내리셨다. 그가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다. 그가 메추라기를 보내셨다. 그가 반석을 여셨다. 그가 그의 백성을 인도하셨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말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내가 라고 할 때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될 때 나오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고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날씨가 왜 이리 더럽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어 주체를 나나 세상이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체이십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보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일지 불안해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체, 주어가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들은 감사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시인은 오늘 45절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왜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널리 보여주는 그런 목적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녀들 잘 키우고 노후가 평안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그런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자로, 그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천국을 보여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나를, 이 허물 많은 나를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과 영광과 그 능력을 드러내려 하시니, 이런 나를 이렇게 귀하게 써주시니, 부족한 나를 거룩한 재료로 사용하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참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쓰고 써서 당신의 영광의 재료로 사용하고 계시니, 나 같은 것도 써주시는 이 놀란 하나님을 생각하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더워서 불쾌지수가 치솟아서 우리 행복감, 만족감이 떨어질 뿐 아니라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을 덜 느끼고 만족을 덜하는 백성이라고 저는 설교 시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연찮게 제가 본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니까, 근데 감사는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 불쾌지수를 떨어뜨릴 수 있고 만족감, 행복도가 낮은 것을 높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다. 이게 감사의 비밀이다. 그런 얘기를 일반적인 기관이 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설교 초에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 어쩌면 그런 연구 결과보다 앞서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감사를 회복하면

0: 이 무더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불쾌지수를 떨어뜨리고 감사를 회복하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문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이 감사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이 무더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 믿음 위에 서 있다면 당신은 감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미국의 찬송 작가인 존슨 오트먼이라는 분이 그의 생애 정말 어려운 시절에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송가 429장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통해서 그가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도 없이 여러 가지 것들을 세면서 살아갑니다. 돈도 세고, 시간도 세우고, 세월도 세고, 사람도 세고, 걱정도 세고, 상처도 세고, 손해도 세고, 이런저런 수많은 것들을 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존슨 오트먼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것 세면 셀수록 우리는 더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런 것 세면 셀수록 우리는 더 세상의 무게와 이 무더위에 지쳐갈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세워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세워보면 이 불행의 늪에서, 이 무더위에서, 이 세상의 무게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감사할 때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원한 바람이 불 것입니다. 감사할 때 축복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감사할 때 이 세상에 놀랄만한 위대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한여름의 감사, 오늘부터 감사, 내일도 계속되는 감사, 그 감사로 이 무더위를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마산 신광교회 진창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42-6464번 마산 신광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해피프레이즈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팽원진 목사입니다. 여름도 어느새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세웠던 계획들을 돌아보면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감사는 모든 일이 잘 되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환경을 바라보며 원망, 불평이 아니라 나를 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첫 번째 준비한 찬양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지금까지 지내온 것.

네, 지선의 음성으로 감사, 크록스의 음성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모든 일이 잘 되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그 삶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찬양했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계획이 어그러지고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할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기보다 이미 받은 은혜를 하나씩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고 그 평안이 새로운 힘이 되어 힘차게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네, 시와 그림의 음성으로 감사해. 피아워십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는 크고 거창한 감사가 아니라 작은 감사 하나를 찾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안부를 나눌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네, 감사의 입술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도 해피프레이즈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이 두 곡의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행복한 주일 저녁 해피프레이즈의 팽원진 목사였습니다. 평안한 주일 저녁 되십시오. 샬롬.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알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요,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길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흐르는 찬양 가운데 성령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더 그레그 넬슨 싱어스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음 찬양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오셨네 김도현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바리톤 이승황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알겠죠? 우리도 성령으로 움직이고 성령으로 말하며 성령으로 결정하기 위해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소프라노 장미경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언어와 말로써 그것을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도 깊고 오묘한 사랑이죠.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박근혜의 찬양이었습니다. 사랑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분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 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의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성경에는 여호와의 성품을 알려주는 이름들이 여럿 나옵니다. 여호와 닛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심, 이런 뜻입니다. 모두 다 신앙 고백적인 이름들이죠. 에스겔서의 제일 끝장의 48장 35절에는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이름들 가운데 하나이죠.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예루살렘이 회복된 모습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예언을 끝냅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 띄워드리는 첫 번째 찬송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김정성님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최미희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의 이름들 가운데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이 에스겔서에서 나옵니다. 이 에스겔서에서의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는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날 후로는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이름도 역시 여호와 삼마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삼마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이 말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는 거기에 삼마,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요. 본명이 있고 혹은 아명, 별명, 필명 등이 있습니다. 호가 있고 자가 있지요. 추사, 김정희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김소월의 본명은 무엇이냐? 소월은 원래 필명입니다. 천주교인들은 세례명을 가지고도 있지요. 예술가가 아니면 예명을 가질 필요가 없고 문필인이 아니라면 필명을 굳이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새 이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 삼마. 그 뜻을 조금 변형하면 그 안에 여호와께서 계신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날의 원어는 미욤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지금부터, 이제부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해석한다면 이제로부터 내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좀 더 조심하며 살아야 하겠죠. 아기를 가진 산모의 예를 들자면 아기에게 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조심히 생각하고 요란한 곳을 피하고 음식도 삼가하죠. 너무 자극적인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물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나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 삼마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운전을 할 때는 나름대로 거칠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귀한 손님을 함께 모시고 있다면 평소보다 더 조심하겠지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거칠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몰랐거나 아니면 애써 무시한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부터 그것을 더욱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답게 살아가겠다는 귀한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찬양 베스트 음반입니다.

붙여야 하죠. 요즘은 교회 이름을 지을 때 형용사적인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꿈을 주는 교회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름을 따보면 어떨까요? 삼마 교회, 하나님이 거기서 계시는 교회. 누가 이런 이름을 쓴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호와 삼마라 이름을 붙였든 붙이지 않든 세상의 모든 교회는 삼마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들의 욕심이 있었고 율법학자들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있었죠. 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잡느라 비명소리와 피비린내는 있었으나 정작 하나님은 계시지 못했습니다. 계시고 싶어도 계실 수가 없었죠. 그 성전의 이름을 진정 여호와 삼마라고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실질적인 여호와 삼마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전을 찾아오는 뭇 백성들에게 해답을 주고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에 화려한 장식이 있고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탄탄한 조직이 있고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삼마의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고 갈라졌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회, 여호와 삼마의 교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김인식님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입니다. 지미선님의 굿송 앨범에서 할렐루야 이어 들으셨습니다. 여호와 삼마, 우리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가 되어야 하고요.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하겠죠. 또한 우리의 섬기신 교회가 여호와 삼마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교회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의 결론은 여호와 삼마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의 일생의 결론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떠날 때 지금까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지금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이 순간도 나와 함께 계신다. 앞으로도 여호와 삼마 천국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역사, 인류의 역사도 역시 여호와 삼마입니다. 사실은 에스겔서의 내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는 그 뜻을 알기 어려운 환상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상징적인 행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고 하리라. 우리들의 삶은 참 다양 복잡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더욱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하루를 마치고도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 한 해를 마치고도 삼마, 그리고 일생 중에 여호와 삼마 되셨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정님의 음성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무아님의 음성으로 이어들으셨습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에스겔서에서의 이 귀한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1791년 3월 2일 오전 10시에 88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기 열흘 전 마지막 설교를 하고 기력이 쇠해져서 병석에 누웠습니다. 병석에서 무엇을 쓰려고 했는데 도저히 펜을 잡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웨슬레의 비서인 리치 양이 선생님 무슨 말을 쓰시려 합니까? 제가 대신 써드리겠습니다. 웨슬레 선생은 별로 쓸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밖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찬송해달라고 했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웨슬레는 크게 아멘 아멘 하며 화답했다고 합니다. 임종이 가까운 것을 보고 사람들이 웨슬레 선생이 누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웨슬리 선생은 사람들을 보고 두 손을 들고 내 일생에 제일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에스겔서를 인용한다면 제일 좋은 것은 여호와 삼마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영국 교회를 대표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는 요한 웨슬레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서 있는데 거기에는 이들 형제들이 한 말 가운데 세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요한 웨슬레가 한 말이죠. 하나님은 그 일꾼은 장사하시나 사업은 계속하신다. 찰스 웨슬레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임종할 때 남긴 마지막 말. 내게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계셔서 통치하는 것으로 힘차고 간결한 말로 저에게 소망을 주며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거기 계시고 또 앞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날마다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옹기장이의 그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실력을 인정받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고백은요, 호서대 설립자이신 고 강석규 박사님의 고백이었는데요. 고 강석규 박사님은 101살에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 더욱 귀하게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한 시간 동안 풍성하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건져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속히 건져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정도로 힘든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는 또한 사람들이 비밀이 친 그물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자신의 죽음을 의식한 말입니다. 물론 그는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까지 믿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지금 자신이 원수의 수중에 있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현실을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것으로 말하며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고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모든 일의 배경이 사무엘상 23장이라면 다윗은 앞에서 살핀 시편 54편의 내용을 고백하고 그 이후로 십 사람들까지 가세해서 쫓기는 상황에서 이 내용을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때가 아니더라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앞이 안 보이고 마음의 근심으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는 일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몸과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겪는 고난이 얼마나 길었으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미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기력이 약해지고 자기 뼈가 쇠하여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쇠하다라는 표현은 그가 부서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눈과 영혼과 몸, 곧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모두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힘이 사라지고 생명이 점차 시들어가는 것을 슬픔과 탄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든든한 아버지를 의지하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신앙인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악명 높은 노예 무역을 폐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윌버포스는 막대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국회의원이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력과 정치적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수십 년간의 거센 반대와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이웃 사랑을 사명을 붙들고 결국 은퇴를 앞두고 노예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내 재물과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주신 선물이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깊은 영적 부요함을 윌버포스는 말년에 너무나 아름답게 고백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와 삶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요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스밴드의 낮은 자의 하나님, 조수진의 내 이름 아시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자기 소유를 팔아 남을 구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 재물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남을 구제하는 것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보물을 담아서 하늘에 두는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한국의 어느 가난한 농촌교회에 홀로 사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자식들도 멀리 떠나고 생계가 막막하셔서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사시는 분이셨는데요. 하루는 읍내 장날에 가기 위해 모아놓은 그 작은 돈이 생겼는데 그날 오전 예배 설교 중에 이웃 마을의 화재로 집을 잃은 가난한 이웃의 그 사연을 듣게 되신 겁니다. 권사님께서는 며칠 동안 고민을 하시다가 아이고 이 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읍내 장날에 나가야 되는데 하시면 고민하시다가 에휴, 자신이 쓰려고 모아둔 돈 전부를 그래 이웃에게 주자 하고 이웃들에게 전달하셨는데요. 목사님께서는 권사님도 쓰시기 부족하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었고 권사님은 미소와 함께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썩어질 이 땅에 쌓아두면 뭐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빚진 자들인데 하늘나라 배낭에 이웃을 사랑하는 흔적 하나쯤은 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하고 대답하셨다고 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여러분,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마음과 소유를 나누는 그 태도가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배낭에 좀 뭐라도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참된 부요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세요. 4세기 터키의 주교였던 성 니콜라스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깊이 아끼는 그런 목자였다고 합니다. 어느 가난한 이웃이 당장 빚을 갚지 못해서 세 딸을 노예로 팔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니콜라스는 자신이 이들을 돕지 않는다면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하면서 깊은 밤 몰래 그 집 창문 너머로 금품이 든 주머니를 던져놓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그 가정은 위기를 모면했는데요. 이렇게 니콜라스는 평생 자신의 명예나 재물을 위해 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의 아픔을 채워주는데 모든 소유를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니콜라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랑으로 은밀하게 베푼 사랑의 손길은 하늘에 쌓이는 참된 부요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누군가를 또 도우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어노인팅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조수아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더 워십 에이블의 주의 이름 높이며.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어노인팅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조수아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더 워십의 이불에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목회자이면서 작가인 토마스 허프만 목사님이 어느 날 가난한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그곳에는 평생 남모르게 자신이 가진 적은 그 재산을 털어서 고아들을 먹이고 병든 이들을 돌보던 한 은퇴한 성도님이 있었다고 해요.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좋은 옷 한 벌 사입지 않고 낡은 집에서 검소하게 살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렵게 사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그 성도님은 낡은 성경책을 꺼내 보이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썩어 없어질 이 땅에 내 통장을 채우는 대신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웃들의 삶에 제 마음과 소유를 흘려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나라 배낭에 보물을 담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저는 믿어요. 그 성도님은 세상을 떠날 때 물질적 유산은 거의 남기지 않았지만 그 성도님이 섬긴 수많은 영혼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거대한 부요함으로 쌓였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움켜쥐고 세상의 안락함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요하고 지혜로운 사람임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윌러브의 공감하시네, AJ 월십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클래식 콰이어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윌러브의 공감하시네, AJ 월십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클래식 콰이어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시절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영혼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평생 수입의 대부분을 헐벗은이들과 고아들을 위해 구제하는 데 사용했는데요. 웨슬리가 목회 말년에 정산한 전 재산은 낡은 옷 몇 벌과 동전 몇 입 그리고 성경책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세상 기준으로 웨슬리를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웨슬리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마음은 언제나 하늘에 계신 주님과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이웃들에게 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평안히 눈을 감았다고 하죠. 이 썩어질 세상의 보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구제로 하늘의 배낭을 채우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임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시와 그림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송경민의 염려하지 말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별그대 서머 스페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는 성경 신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된 성도의 인격과 삶에 맺히는 성령의 성품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죠. 하나님을 향한 열매, 이웃을 향한 열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지난주까지 충성이라는 열매 함께 했고요. 이번 주에는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열매인 온유와 절제 함께 합니다. 온유는 강압적이거나 거칠지 않고 부드러우며 겸손한 태도를 말하고요. 아홉 번째 절제는 자신의 욕망, 감정, 행동을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제함을 말합니다. 온유와 절제는 자신을 향한 열매니만큼 정말로 이 열매들을 산 가운데 풍성히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름다운 연주 첼로 찬양이었습니다. 전지현 씨의 연주였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안산시립합창단의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서머 스페셜 6주간 함께하는데요. 이번 주간이 마지막 여섯 번째 주간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매, 온유와 절제에 함께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겨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온유를 영어로 하면 gentleness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좀 뭐랄까요? 친절한 사람을 젠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온유는 자기를 낮춘다, 괴롭힘을 당한다, 겸손하다란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아나와에서 유래한 온유함이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분냄과 성냄이 없고요. 자비로운 마음과 절제된 평화가 유지되는 온유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이 좀 차분하고 자비롭고 평화로운 사람은 자석과 같이 그 옆에 꼭 붙어있게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때로는 상황이 또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깊으신 뜻을 믿으며 그것을 감내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온유함과 온화함을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0: 얘들아, 밥물 온더라. 밥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2: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 찬송이었어요. 김혜자 피아니스트의 거룩 거룩 거룩이었습니다. 왠지 이 찬송가 들으며 마음이 경건해지면서도 좀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머 스페셜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됐고요. 이번 주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매, 온유와 절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온유란 성경에서 보면 온유의 성품을 가진 사람, 모세와 욥을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내 삶에서 풍성히 맺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 뒤를 꼭 따라가며 예수님의 성품 온유함도 담고요. 절제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사전에 정보도 없이 또 기대하지 않고 마트에 갔을 때 구매하려던 품목이 특별한 세일을 한다던가 또는 구매한 제품이 원 플러스 원이 되었을 때 혜택에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기분이 매우 좋죠. 마치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세상은 이를 행운이라 부릅니다. 우리의 감사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욕심과 나의 생각에 매여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시는 순간 선물처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귀한 것을 얻은 것이고 손해보았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유익을 얻게 된 것을 깨달았을 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선물 받게 되는 것이죠. 선물과 같은 하루 끝에서 감사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마커스 월십의 주의 장막에서로 달빛과 스펠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성신의 주님의 이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웅재의 너는 나의 사랑이라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희즈윌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Brighter Day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예수 사랑하심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김범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뉴스송의 Trust His Heart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최근 서울에는요, 탈북민 창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사무실이 개소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을 떠나온 주민들이 3만 5천여 명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 일부가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탈북민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조국을 배반한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하지만요. 그러면서도 북한의 주민들은 나도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부러움의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 싶네요. 탈북민분들의 정착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이 정부는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집을 제공해 주거나 학업을 원한다면 대학의 수업료도 이제는 무료로 됐죠. 모든 것을 버리고 몸만 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약자로 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도 이제는 이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변호사로, 목사로, 또 기자로, 연구원으로 또는 각자의 재능과 꿈을 따라 유학을 가기도 하고 보다 나은 경제적인 삶들을 꾸려나가면서 이 복음 통일 시대를 앞둔 일꾼이 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내일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그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차차 한양 함께 하셨습니다.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잖아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탕으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그 행할 힘과 능력 그리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나무칸에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출발할 텐데요. 남북한 전역의 FM과 AM을 통해서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녘 땅에서 오늘도 남몰래 귀 기울여 주파수를 맞춰가면서 리시버를 귀에 꽂고 이불 속에서 지하에서 이 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외부의 정보를 얻게 되시는 우리 북녘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복음 통일의 이 사역을 위해서 오늘도 방송이 북녘 땅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또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땅을 떠나와 이곳에 정착하신 탈북민의 신앙 간증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틀 동안 전해드릴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한 시간 꾸며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강릉 무장공비 잠수함 침투 사건 때 북한에서 내려오셨던, 지금은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후에 하나님을 알게 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신 이광수 형제님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에스더기도 운동 철야예배 때 나눴던 이야기를 편집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이광수 형제님은 이 남한과 가까운 개성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군인이 되셨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난파되는 간첩이 되셨을까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광수 형제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1: 제가 온 지 벌써 29년이 됐습니다. 됐는데 사실 저는 고향이 개성 아시죠? 네, 개성 개풍군 묵성리라고, 거기에 저희 고향이고요. 저희 아버지는 물고기를 잡아서 김부잣집 올려 바치는 그런 회사 초급당 미사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항상 저희들 키우면서는 곧게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한테 충성해라.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통일을 이룰 수 있어. 이런 말씀하시면서 저를 다 찾았습니다. 자라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의 소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 권투와 수영을 잘해가지고 저는 북한 청년 체전축전에서 와서도 금메달 많이 따가지고요. 우리 고향에서 절 모르면 안 됐어요. 절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렇게 우리 고향에서 절 유명세를 탔고,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던 과정에 80년도 4월 달에 저는 15살에 학교도 졸업 못하고 저를 뽑으러 왔대요. 저를 데려가려고 왔대요. 그 누가 왔는데 했더니 북한인은 어릴 때부터 공작원들을 키우거든요. 공작원들 어릴 때부터 키워서 걔들을 싸움꾼 만들어서 난파시키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높은 사람들이 자녀는 하나도 없고요. 저같이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들 뽑아다기 해버리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초급당 비서를 해도 죽어도 되는 자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뽑혀가서 간 곳이 정찰국 정찰병으로 차출됐습니다. 차출돼가지고 그때 병으로 훈련생활 하면서 89년도에 제가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북한은 병사들을 난파 안 시키거든요. 항상 장교로서 북한은 군관이죠, 그죠? 군관으로서 자존심 가지고 임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모자선 부대에서 진짜 훈련을 받기 시작하죠. 저는 진짜 훈련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20km 수영을 해야 되고요. 300리 강행군은 모레 20km 지고 완전 무장해가지고 300리를 뛰었다고 해야 돼요. 예. 그래야 되고요. 천리, 3천리, 5천리까지 막 하더니 했습니다. 이게 제가 모자선 훈련을 하면서 북한 애들이 저를 써보다 보니까 너는 난파시켜도 돼,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91년도에 잠수함 승점엔 안내원으로 승진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난파되기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저 임무가 승조원이 아니고 안내거든요. 안내는 뭐 하는 놈들이냐면 바로 육상에서 활동할 애들을 이게 데리고 다녀요. 이게 걔들 움직일 때, 그리고 걔들이 활동할 수 있게 저는 보호를 해줘야 돼요. 내가 죽어서 걔들 보호해줘야 돼요. 이것이 저희 임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승조원 말고 안내팀을 바로 싸움꾼, 전투원, 이게 지정을 해줬어요. 네. 싸움 잘한다고. 그런데 전투원 하려면 이 세상을 알잖아요. 우리 사회를. 많이 알지 못해도 조금만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뭐가 됩니까? 북한에서 못 먹고 못 살다가 여기 오면 이렇게 진짜 천국 같은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버리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를 15년, 18년 이게 키운 놈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필히 결혼을 시킵니다. 예. 결혼을 시켜서 북한의 처자식을 만들어놔야 이놈은 이렇게 손들 수가 없고, 빵!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나올 때는 무기가 있지만 독약을,

극약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독약을 하나 줘가지고 가져다녀요. 먹고 죽으라고. 저를 보고 빨리 결혼해. 나 여자 없어. 여자 없어. 했더니 정치율이 자기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니 소개해 준 여자가 누구냐면 그 중학교 수학 선생님을 저한테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받아가지고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니까 저를 이런 잠삼이 아니고 잠삼 승조원이 아니고 안내주로 승진해줘. 그다음부터 남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해서도요, 처자식을 볼 수가 없어요. 한 달에 2, 3일 요 기회밖에 안 주어져요. 근데 제가 신혼된데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내려온다는 날짜도 몰랐어요. 밤에 너무 보고 싶어서 보트키를 훔쳐가지고 이저 도로로 가자면 몇 시간 걸리거든요. 보트키를 훔쳐가지고 저 친구를 깨웠어요. 믿어봐. 오배 가자. 키 있어? 오케이. 빨라와. 술 먹고 다 잘 때 우리는 그 친구 태워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죠? 저 아들이 두 살인데 저 왔다고 일어서 노래 부른다고 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김정일 김정일 치대하는 우리 이런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 빨갱이였으니까 오 최고다 이러면서 처가 저한테 한 말이 죽을 먹어도 같이 살고 싶대요. 그게 본능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충성심을 발휘해서 뭐라 했냐면 배부르니까 그때 소리 하네 이런 소리 했고 그다음에 야 뭐 가야 되는데 술 하나 안 주냐 했더니 갔다 오시면 편안하게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런 말을 했어요. 이혼해지 안 되겠다 이 말은 이혼해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생이별 됐지만 그렇게 하고 나오고 버스 타고 부대에 복귀했죠. 복귀해서 3일 만에 그때는 정찰 임무 떨어졌어요. 임무가 떨어졌는데 첫째로 그때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 전국 체전을 할 때거든요. 김영삼 대통령 안발. 두 번째로 공군제 18병단 정확히 알아와. 세 번째로 육군 탄약고 정확히 알아와. 네 번째로 해안부대 소초뿐만 아니고 잠복혀서 정확히 알아와. 이런 임무 받고 거기서 정찰국장 김대시의 보조는 술 처먹고 그다음에 내려왔어요. 9월 13일 새벽 3시에 출발해서 14일 날 새벽에 도착해서 우리 저 북한에서부터 그 강릉까지 내려오면서 15일 날 아침에 이 강릉 해안을 돌면서 촬영 다 하고 침투지점까지 정하고 15일 날 저녁 침투시켰죠. 9시 반에 침투를 했고 그다음에 이 배는 뭡니까? 수심 60m까지 나가서 착조해놓고 이동식 통신한테는 올려놓고 대기하고 있죠. 지금요. 육상조가 들어갔으니까 육상조가 임무 수행하면 그 통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데리러 가서 데려와다가 데리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기다리는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된 날 통신한테 임무 수행 완료 접선하자. 그래서 접선을 하죠. 오케이 간다. 오는데 사실은 북한에서는 떠날 때는 일체 비가 오거나 노을동 파도가 일거나 일체 그런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연안에 오니까 얼마나 파고가 친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파도와 저하가 무슨 관계냐면요. 저는요. 제 개인 산소통이 두 개짜리인데요. 이거 30km입니다. 납벨트 물에 뜨지 말도록 7km 납벨트 찹니다. 저 개인하기 M16 한정 예비탄단 2개 권총 한정 예비탄장 2개 수류탄 2개 칼 2개 요즘 개인하기거든요. 뿐만 아니고 육상조가 매야 될 산소통 오리발 납벨트 그거 다 내가 들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들은 짐만 해도 120km 넘습니다. 그러면 파도가 치게 되면 제가 팬티만 입고 수영해도 파도가 치고 막 밀려서 죽겠는데 이런 중량을 메고 들고 가다가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북한에서 이렇게 훈련받아서 많이 죽었어요. 죽다 살아나왔습니다. 여기요. 그러니까 함장이 뭐라냐면 잠삼을 조금 더 연안으로 들어와서 이놈의 힘을 저축해서 연안에 쉽게 좀 붙으라고 하겠어. 조금 더 이럴 때 노을성 파도 팍 하면 선체 암초가 선체에 확 들어가죠. 이렇게 이제는 갈 수가 없어요. 긴급 부상 해가지고 그 저 배는 물을 채워가지고 저 물속에 들어가고 물을 불어내면 배가 물 위에 떠요. 긴급 부상하게 되면 고압 공기로 채우고 있던 탱크 물을 고압으로 불어내거든요. 불어내서 끼어 있으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엔진 돌리니까 뭡니까? 엔진 다 프로필러 다 망가먹죠. 그러니까 함장이 제일 먼저 방생하기엔 안내팀 빨리 탈출해. 탈출해서 나가 있는 육상팀 데리고 북한 가 빨리 가. 해서 저희 팀장은 소자고 저는 대위였어요. 그래서 그 양반 말 듣고 다 나왔죠. 나와서 접선해가지고 해상 실패 가자 가고 있는데 근데 뭐 그때 군인들이 얼마나 동원됐습니까? 도주하면서도 항상 개를 생각했어요. 개가 저를 따라오니까 항상. 그래서 저는 도주하면서도 물로 쫙 받고

산에 묵고 하면서 물도 받고 이러면서 빠졌는데 개가 짖으면서 따라와요. 그래서 이런 그 하수도 같은 그 저 시멘트 공구리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풀 가서 꺾어놓고 무기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쪽에서 저는

이제는 잘 몰랐지만 간절한 마음을 어떤 기도를 올렸다는 이광수 형제. 이 대한민국 땅에 간첩으로 내려와 우리 군인들에게 또 경찰들에게 추격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결국에는 생포되게 되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이광수 형제에게는 참 힘든 과정이었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장거리 전략 핵보다 실제 운용 가능한 전술 핵을 강화하는 새로운 핵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상선 항로에 합의했으며 선박 운항 구간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6월 경상수지가 49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층 취업자가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취업자의 35%를 차지하는 등 노동시장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벨기에가 도입한 1년 단기 군복무 프로그램에 청년들이 대거 지원하며 6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IMAX와 4DX 등 특수 상영관이 새로운 체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영화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프로야구 전 경기가 사상 처음으로 취소되고 야외 문화 행사도 잇따라 중단되는 등 일상 곳곳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온열 질환과 치안 불안까지 겹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북한 과학기술도서관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학생들의 이용 기회는 경제력과 인맥에 따라 크게 갈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으며 기존의 장거리 전략 핵보다 실제 전장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단거리 전술 핵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상은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지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맹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핵 억제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핵 옵션을 마련해 동맹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 이른바 핵 우산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채택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전략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술핵은 전장의 특정 군사 목표를 정밀 타격하는 무기로 미국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핵 전력을 갖춰야 억제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술 핵 운용 비중이 커질 경우 핵무기 사용 문턱이 낮아져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핵 충돌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제기하고 있는데요. 새 전략이 확정될 경우 미국의 확장 억제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돼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새로운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는 지난 두 달 동안 오만과 기술과 법률, 안보, 환경 문제 등을 협의한 끝에 새 항로에 합의했으며 현재 공동성명 발표를 위한 최종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의 해상 봉쇄와 군사적 긴장 등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어 선박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로운 항로가 시행되면 기존 임시 항로는 폐쇄되고 선박 운항 구간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운영과 관련한 합의는 이란과 오만 양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외부 세력의 개입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양측이 재개방을 위한 합의문 초안을 마련했고 최종 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6월 497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상품 수지 역시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고 수출은 처음으로 월간 1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SSD, 무선통신기기 등 정보기술 품목의 수출이 크게 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고 석유제품과 철강제품 등 비정보기술 품목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수입 역시 원유와 석탄 등 원자재와 반도체 제조장비 등 자본재를 중심으로 증가했는데요. 다만 여행과 운송 등을 포함한 서비스 수지는 적자를 이어갔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은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 산업의 경쟁력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면서 우리 경제의 견조한 흑자 흐름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어 금융시장 흐름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55세에서 79세 고령층 취업자가 올해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취업자의 약 35%를 차지하는 등 고령층이 노동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은 약 70%에 달했고 가장 큰 이유로는 생활비 마련을 꼽았는데요. 고령층은 평균 53세에 주된 직장을 떠나지만 실제로는 평균 7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해 은퇴와 연금 수령 사이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재취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일하는 즐거움과 사회활동을 위해 계속 일하려는 고령층도 늘고 있으며 시간제 근무 등 유연한 근무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 과정에서는 나이를 가장 큰 걸림돌로 느끼는 경우가 많아 고령층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노후 소득을 뒷받침할 제도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뒷받침할 정책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벨기에가 안보 강화와 병력 확충을 위해 도입한 1년 단기 모병 프로그램에 청년들의 지원이 몰리며 6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벨기에 국방부는 500명 모집에 3,248명이 지원했으며 선발된 인원은 이달부터 10주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6회 공군 부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벨기에 국방부는 전국의 청년들에게 직접 입대 안내 서한을 보내고 월 2,0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330만 원의 급여와 숙소를 제공하는 조건을 제시했으며 지원 절차와 복무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왕세녀를 비롯한 국가 지도층의 군복무 사례도 젊은 층의 관심을 높인 요인으로 꼽혔는데요. 벨기에는 러시아의 안보 위협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2만 4천 명 규모의 상비군을 오는 2035년까지 3만 4,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1년 단기 모병 규모도 앞으로 연간 1,000명 수준으로 늘릴 전망입니다. 현지에서는 이번 결과가 젊은 세대의 안보의식 변화와 군 복무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영화관이 단순히 영화를 보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공간으로 변화하면서 IMAX와 4DX, 돌비 시네마, 스크린 X 등 특수 상영관의 인기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특수 상영관 관객은 약 29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했으며 최근 개봉한 영화들도 특수 상영관 좌석이 연이어 매진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특수 상영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몰입감과 현장감을 즐기고 이를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공유하면서 영화관이 하나의 체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극장들도 일반 상영관은 줄이는 대신 특수 상영관을 늘리며 수익성을 높이고 있지만 특수관 흥행이 할리우드 대작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국내 영화에서도 특수 상영관에 적합한 콘텐츠를 확대해 새로운 관람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며 영화관의 경쟁력도 체험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프로야구 전 경기가 사상 처음으로 취소되고 궁궐 수문장 교대식과 거리 공연 등 야외 문화 행사도 잇따라 중단되는 등 일상 전반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지난주 사흘째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고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오르는 등 또 일부 지역에서는 40도에 육박하는 기온도 기록이 됐습니다.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와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늘고 있고 소방청은 화재 위험 증가에 따라 전국 화재 위험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취약계층 보호와 야외 근로자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한편 북한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생계와 건강, 안전을 동시에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북한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무더위를 무릅쓰고 경제활동에 나섰다가 온열질환과 범죄 위험에 동시에 노출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장사에 나선 주민들이 한낮 폭염 속에서 길거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주변 주민들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낮 더위를 피해 새벽이나 밤에 이동하는 주민들이 늘면서 이 시간을 노린 강도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민들은 국가 차원의 응급구조체계나 치안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최소한 순찰이라도 강화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폭염과 생활고, 치안 불안이 동시에 겹치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마지막입니다. 북한이 과학기술 보급 거점이라며 각지에 과학기술 도서관을 세우고 있지만 실제 이용 기회는 학생들의 경제력과 인맥에 따라 크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은 늘고 있지만 집에 컴퓨터가 있어 사용에 익숙하거나 도서관 직원과 안면이 있는 학생들이 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면 컴퓨터를 접해볼 기회가 적은 학생들은 자료 검색조차 어려워 도서관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직원과 친분이 없는 학생들은 이용 시간도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은 컴퓨터와 개인 교사를 통해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우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정보 접근 기회와 학업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북한이 과학기술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과 정보 접근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교육 기회 역시 가정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10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남한과 북한은 대체로 하늘이 맑거나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2도에서 2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그리고 충청도 지역은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 26도, 세종 25도, 강릉 22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6도, 세종 34도.

4도, 강릉 30도로 전망됩니다. 전라도와 제주도, 경상도 지역은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제주 27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 35도, 제주 34도, 광주 33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하늘 맑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평양 27도, 신의주 26도, 개성 24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33도, 개성 32도로 예상됩니다. 반면 함경도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 25도, 청진 24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30도, 청진 2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북부와 서해 중부의 하늘은 맑겠고요.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서해 북부와 중부, 남부, 남해 서부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상 10일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오늘도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꼭 의지하시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더 알길 원하신다면, 또 복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가능하신 한 편지나 엽서를 꼭 좀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6771 성도님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여기는 광주입니다. 전국에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듣고 계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도 이 시간에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죠. 또 새벽녘에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요. 남북한 모든 성도님들이, 또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런 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이런 은혜의 사연들 계속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제작 진행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1 MHz 신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 하루를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이는 믿음의 순수함, 곧 불로 련단되어도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찬송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마음이 지쳐 무너질 것 같을 때가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하나 되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하루, 그런 한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눈을 들어 산을 보니였고요. 이어진 찬양은 빛의 사자들이여 그리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건 그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겠지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며 믿음을 구하며 구원의 확신함 가운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함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북한어 성경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을 주 여호와께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길 때, 그렇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선하고 온전한 길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믿음과 기쁨과 사랑과 소망을 누리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리고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어떤 상을 주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상 갖고 오신대, 우리들 주시려고. 난 기대가 돼요. 나한테 무슨 상을 주실까? 첫 번째 상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래서. 두 번째, 썩지 않는 면류관. 세 번째, 즐거운 면류관. 네 번째,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욱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지요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래서. 세 번째, 성도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저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매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추상적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포함되어 있지요. 거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0: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아 그렇지 내게 부족한 것이 없지. 두 번째로 여기요, 보지 못한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한 거, 이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어. 세 번째로 믿음의 절대 유익이 있죠. 율법은 간수라 그랬어. 모학성생이라 그랬죠. 그러나 믿음은 성도들에게 절대 유익한 필요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서 기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용훈이 은총 입어 가사가 있는 찬송 후에는 연주 찬양까지 만나보셨고요. 계속해서 목마른 내용훈 서울 바합창단의 목소리로 임재청 씨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두 곡의 찬양 우리 주님께 더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우리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듣는 은혜를 듣는 시간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은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탈북하여 한국에 온 지 3년차 되는 김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 3년차 우리 목선을 타고 해주에서 이곳으로 일가족이 함께 건너온 김일혁 형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0: 안녕하세요. 네.

0: 저희가 정착 3년 차면 그리고 봄에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지금 사계절을 세 번씩 경험을 다 하시고 네. 이곳에서의 추억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1: 아, 예.
0: 그만큼 그 일상이 너무 궁금한데 지난 주말에 뭐 하셨어요, 그러면?
1: 아, 주말이야 당연히 교회 저희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0: 네.
1: 은혜도 받고
0: 예. 가족이 다 같이 교회 가시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지금은 그러면은 가족이 아내분이랑 네, 아이랑
1: 4인 가족이죠. 그러니까 두 살, 네 살 잡히는 딸 두 명에 네. 그리고 제 아내 그리고 저 이렇게 네 가족이 함께 교회 가죠.
0: 네 살이면 목선에서 그 아이도 함께 했던 거
1: 아, 그러니까
0: 맞나요?
1: 당시에 설명을 못 들은 이야기인데 제 아내가 탈북 당시에 임신 네. 6개월 차 될 때 한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 한국에서 그 교육 기간인 하나원에서 네. 아기를 출산을 했고요.
0: 어머.
1: 첫째 아기를 예. 지금 만 3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네. 예.
0: 어디서 태어났냐 물어보면 하나원에서 태어났어요.
1: 하나원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무튼 뭐 임신을 북한에서 해가지고
0: 어머,
1: 거의 뭐 출산 가까워서 탈북을 해서 가지고요.
0: 네.
1: 제 그 아기도 탈북민이라고 믿었었거든요. 또 하나원의 담당자분들도 탈북민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0: 네.
1: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사회 나와서 주민증을 만드는데 우리 아기는 대한민국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0: 아~
1: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0: 어머.
1: 그러면서
0: 네.
1: 그 장난기 좀 심하다 보이는 그 아저씨였는데.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이력시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야 돼 하면서 네.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0: 네.
1: 나중에 북한 갈 일 생겼어. 그럼 이력시하고 와이프는 북한 사람이야. 그런데 애들은 한국 사람이야. 애들은 못 가. 그러시더라고요.
0: 아, 태중에는 인정이 안 되는군요.
1: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뭔가 저는 그냥 스쳐 생각나는 게 북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뭐 학업 진로 할 때 혜택이 많으시잖아요.
1: 네.
0: 아이는 그냥 이제 고스란히 수능까지 보고 다 시험 보고 하겠네요.
1: 네.
0: 일반 전형으로 해가지고.
1: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탈민 분들이 여기 뭐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장학금은 좀 무료라는 이야기를
0: 맞아요,
1: 들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기들은 거기 해당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0: 이곳에 와서 언어도 이제 여기서 서울에서 지금 살고 계신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서울 친구들이네요.
1: 그렇죠. 뭐 얘들은 서울이네요. 뭐 고향이 서울인 거죠, 뭐 그냥. 예.
0: 그러면 지금 그렇게 4인 가족해서 교회도 지난 주말에 같이
1: 네.
0: 다녀오신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아이 데리고 교회 다니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1: 네, 좀 많이 필요하긴 한데요. 또 뭐 교회에서도 또 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교회가 그 36개월 미만 아기들 부모님들 차량은 교회 주차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까지 그냥 교회 주차장까지 그냥 뭐 차가 들어가고요.
0: 네.
1: 또 그러니까 바로 엘리베이터 타면 되고 그래서 많이 편리한 뭐 혜택을 받죠. 뭐.
0: 네.
1: 또 북한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했었던 일들인데 북한에서는 아기를 낳았다고 누군가가 뭐 칭찬을 해주거나 뭐 어떤 혜택이 있거나 배려가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0: 네.
1: 그 애를 낳아서도 북한에서는 그냥 다 괄치똥이에요. 그냥 어딜 가나 이랬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애를 낳았다고 그냥 보는 사람마다 특히 어르신들은 애국자시라고 이런 얘기 해주시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사실 내가 좋아서 낳은 애기인데 나보고 애국을 했다고 하니까 그 말씀만으로도 많이 위로가 되고 또 교회 나가면 교회에서도 그냥
0: 네.
1: 지금 어린 아기들 두 명 데리고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목사님께 정말 담임 목사님께 최고의
0: 네.
1: 사랑을 또 받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0: 네.
1: 뭐 지인분들께서 다 사랑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엄청 감격하고 네.
0: 사실
1: 감사하죠. 네.
0: 지금 옆에는 안 계시지만 지금 밖에 아이랑 같이 오셨잖아요.
1: 아, 제 아내가 밖에 있습니다.
0: 네. 아이가 얼마나 또 아버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진짜.
1: 감사합니다.
0: 둘째 아이가 같이 왔는데 근데 이렇게 여기서 육아라는 게 국제사회 어딜 가나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곳에 오셔서 정착하기도 바쁘실 텐데 오시자마자 아이가 태어나고 둘째까지 지금 하고 계시면은 육아 전쟁이라고도 할 정도로
1: 아, 예, 그렇죠. 현재로서는 뭐 제가 좀 자기 개발을 좀

0: 열심히 하느라고 뭐 네. 지금 조경 기사를 배우고 있어요.
1: 조경 기사가 우리 북한 주민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0: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조경하면 조경은 나무 모든 식물과 연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식물 정원이나 이런 것에 북한에서는 사실상 한 치의 땅이라도 곡식을 심어서 먹고 사는 게 귀해가지고
1: 네.
0: 뭐 옥수수 심어야 되고 뭐 벼를 심어야 되고 콩을 심어서 네. 먹고 사는데 이바지를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우리 한국에 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관상같이 경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정원이나 공원에 북한에서처럼 북한에는 가능하면 돈 되는 식물을 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일나무, 과실이 달리는 나무를 심어서 과실을 판매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1: 네.
0: 그랬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아니고 복이 좋으면 다 되더라고요, 그냥.
1: 그렇죠.
0: 예,
1: 그래서 주택단지 사이에도 예쁘게 조성을 해놓고 예. 도로 변에도 해놓고
0: 네.
1: 공원도 도심 중앙중앙 해놓고 이 조경이 필요한 데가 정말 많잖아요.
0: 네, 한마디로 조경하면 이 전체적인 식물을 조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1: 네.
0: 또 뭐 그뿐만 아니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건축도 같이 포함이 돼요.
1: 예, 그쵸,
0: 그래서
1: 그쵸.
0: 네. 이걸 보면서 엄청 놀랐고 북한에는 조경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조경이 뭔가 했댔어요.
1: 근데
0: 아무쪼록 아, 이렇게 풍요로울 수가 있지 정말 정말 놀랍습니다. 예.
1: 사실 조경이 여유로운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 자연을 누릴 수 있는 마음들로 인해서 나온 것 같아요.
0: 네.
1: 그렇죠.
0: 예.
1: 북한 주민분들에게는 뭐 금강산, 묘향산 조경 정도면 이해가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동상 있는 그 거기.
0: 네, 동상 근처에는 뭐 나무를 좀 심으니까요.
1: 네, 가꾸고 네. 막 하지 않을까요?
0: 네, 그 느낌이 조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아무쪼록 제가 지금 조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 아내가 혼자서 그냥 독박 육아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아내에게도
1: 세상에.
0: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그냥. 네.
1: 와, 아 근데 그 저는 아직 육아를 해보지 않아서는. 듣기로만 많이 들었는데 뭐 월마다 나라에서 대주는 그런 것들도
0: 맞습니다.
1: 있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북한에서부터 이게 또 그런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아기를 낳으면은 전부 다 그냥 부모의 책임이거든요. 그냥 부모가 애를 잘 키우냐 못하냐에 따라서
1: 네.
0: 애가 밖에 나가서 정말 뭐 거지처럼 뭐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축에 먹히고 주눅이 들어서 사는 애들도 있고 대부분의 애들이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당 간부의 자식들이나 정말 돈 많은 부자네 자식들인 경우에 정말 금수저로 태어났어야만이 인간 대접받고 그렇게 살았었죠. 그런데 북한엔 그나마 아무리 애를 키우기 힘들지만은 결혼을 하면은 최소한
1: 네.
0: 한 명은 애를 낳아야 되는 그런 인식이 좀 확실하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한국에 와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애를 낳아서 키우는 거는 응당한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애를 낳았거든요.
1: 그러니까 의무처럼.
0: 의무처럼 맞죠.
1: 네.
0: 예. 그랬는데 이게 낳고 보니까 뭐 처음부터 누군가한테 애를 뭐 키우는데 도움을 받을 이런 마음을 먹고 나온 건 전혀 아닌데
1: 네.
0: 애를 낳은 순간부터 애들에 대한 수당이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뭐 육아 수당 부모님들이 애를 육아하는 육아 수당도 주고요. 그리고 애를 낳았다는 것만으로 그냥 애한테 지급되는 돈인 것 같아요. 그게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서울시 기준으로 태어나서 12개월 동안은 월 100만 원씩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13개월 차부터 24개월까지는 50만 원으로 줄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2년 동안에
1: 네.
0: 이게 첫 해는 100만 원, 두 번째는 5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구조인 거죠. 그 외에 별도로 부모 수당 10만 원씩은 또 따로 나와요.
1: 진짜요?
0: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정말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정상적인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1: 네.
0: 저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애를 키우면서 이게 어떻게 애를 키우지? 당장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고민도 있었고 처음에는 애를 낳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장에 노가다를 하고 그냥 현장 다니면서 그냥 건설 일도 하고 막 했었거든요. 그렇게 한두 달은 그렇게 일을 했었어요.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뭐 생활비가 그래서 뭐 충분하진 않지만 뭐 넉넉하진 않지만 그만하면 먹고 살만하게 국가에서 애들 관련한 그런 지급을 해주니까 당장 내가 무슨 전전긍긍하지 않

0: 못할 만한 그런 네.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서도 지금에서는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서 나도 기술직으로서 일을 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요.
1: 네.
0: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엄청 잘 돼 있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되게 놀랐죠. 그래서 야 이만큼이면 북한 주민들 같으면은 애를 네. 다섯도 낳아서 키우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북한 주민분들도 출산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기사에서 네, 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출산율이 최근에는 많이 낮아졌었어요.
1: 네. 네. 그래서 이곳 대한민국에서도 출산이 두 명이면 다자녀.
0: 네.
1: 다자녀라고 해서 다자녀 혜택도 참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출산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근데 그만큼 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런 흔히 뭐 숨통이라고 할까요?
0: 네.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한 명은 낳아서 키워야 한다. 이런 네. 개념을 가지고 한 명은 일단은 낳았는데 이 잘 돼 있는 혜택 덕분에 욕심이 생겨서 하나 더 네. 낳자 해서 둘을 낳았습니다.
1: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교회에서도 함께 하는 은혜 가운데 또 어여쁜 4인 가족을 이루셔서 이곳에서 정착해 살아가고 계신데 그리고 또 일억경제님이 갖고 있는 조경에 대한 꿈도 있잖아요.
0: 네.
1: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일가족이 함께 목선을 타고 3년 전에 이 땅에 첫 발을 내딛은 김일혁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꼬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잠언 3장 6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의 욕심과 정욕을 위한 우리의 걸음걸음 그 여정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꿈을 쫓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 십자가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꿈을 쫓아 오늘도 그 걸음을 내딛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잠언 3장 6절의 말씀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번씩 선포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평양에서 근무하다 지금은 남한 정착 10여 년 차인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와 함께하는 오늘의 내 돈 내 산 만나봅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오늘도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더위를 이기는 에어컨의 내 돈 내 산을 함께 살펴보기도 했고요.
1: 네.
0: 여름나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했었는데 오늘도 특별히 또 여름에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소소한, 네, 대표님만의 어떤 그런 내 돈 내 산을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지난 15일 냉동 블루베리 3kg에 25,000원이 결제됐습니다.
0: 블루베리 3kg에 25,000원을 결제하셨어요, 대표님.
1: 네.
0: 일단은 북한에서도 블루베리를 블루베리라고 하나요?
1: 아니요, 처음 듣는데.
0: 네.
1: 근데 보니까 블루베리가 대한민국에는 인기 과일류에 속해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근데 와서 보니까 북한에서 먹던 들쭉하고 같은 거예요.
0: 들쭉.
1: 들쭉. 근데 북한은 들쭉이면 백두산 주변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거거든요. 열매인데 농무도 같아요. 근데 크기가 있잖아요.
0: 네.
1: 블루베리는 좀 더 크고 북한의 들쭉은 조금 작은데 북한끼 더 달고 더 맛있긴 해요. 근데 같은 품종은 맞더라고요.
0: 들쭉하면은 들쭉 술이 북한에서 참
1: 맞아요.
0: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1: 유명하죠. 근데 그런 들쭉이 한국에서는 블루베리라 해가지고 그게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외국에서 다 사 들어오잖아요, 그게.
0: 네.
1: 수입산이잖아요. 근데 그게 수입산인데 다 냉동을 해서 파는 게 또 많아요. 그러니까 생과일도 파는 게 많지만은 냉동한 게 많아요. 저는 이번에는 그 냉동한 걸 샀거든요.
0: 그러면은 들쭉이라는 열매를 보신 분은 백두산 인근에서만 열리니까 뭐 그 인근에 계신 분들만 주로 또 보시겠어요?
1: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향이 이제 양강도 해산시가 고향이었으니까.
0: 네.
1: 저희는 중학교 때 한 번 이제 한 달 동안 들쭉 따기 동원을 나가요, 학생들이.
0: 아, 동원까지 나가요?
1: 엄청 먹어요, 그걸. 밥 먹는 게 밥 주는 양이 배고프니까 들쭉 따면서 계속 그 들쭉을 먹어가지고
0: 세상에.
1: 입이 다 새파래지고. 그때는 막 이 치아가 다 새파래지는 거예요, 안물감들해가지고.
0: 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들쭉이 야생 블루베리라고도 부른대요.
1: 맞습니다. 그렇죠.
0: 그래서 일반 블루베리보다 항산화가 5배 이상,
1: 예,
0: 작용을 해서 더 건강하다라고도, 예,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대표님

0: 님이 이곳에 오셔서 블루베리를 그렇게 즐겨 드신다고요?
1: 아, 중요한 거는 지금 여름이 되니까 항상 더울 때는 우리가 더위를 어떻게 견딜까 하는 생각이 전번에 에어컨 이야기도 했잖아요.
0: 그쵸.
1: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여쭤볼 때그 팁이 뭐냐, 더위를 막는 팁이. 그때 제가 깜빡고 이야기를 못 해가지고, 야, 이걸 내가 왜말못 했지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냉동 이제 우리가 보면 블루베리, 북한 말하면 둘죽이잖아요. 그걸 생과일도 파는 게 있지만은 냉동해서 1kg짜리 포장인 걸 파는 게 많습니다.
0: 더 오래 먹을 수
1: 네, 그걸
0: 있으니까요.
1: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한 달에 한 3kg만 사면 냉동한 걸그 냉동고에 넣었다가 조금씩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사발 있죠. 사발이, 이런 사발 보울이다가, 그러니까 북한 말은 북한이고 국사발 좀될 거예요. 그 정도 사이즈 되는데다가 블루베리를 한 다섯 숟가락 정도 넣고, 거기다가 요구르트 있잖아요. 요구르트는 북한에서도 좀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 가지고 거기다가 요구르트 균을, 유산균을 넣으면 그게 이제 일정하게 발효돼가지고 막꿀 같은 그런 이제 좀 찐득찐득한 그런 이제 우유 제품이잖아요, 요구르트가.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이제 이자처럼 그 블루베리 냉동하다가 한세 숟가락 혹은 네 숟가락 넣으면 그찬 블루베리하고 이제 같이 섞이면서, 그러면 거기 또 이제 얼어요. 같이 동시에 같이 얼어가지고, 아, 엄청 먹기 좋잖아요. 그게 냉동 블루베리 요구르트라고 할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스무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는 외래니까 생소하지만은 진짜 시원하게 먹고, 그게 이제 에어컨 바람에 우리가 피부만 차지는 게 아니라 이걸 먹으면 안에 속으로 들어가서 안에 몸체 몸 안에도 다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래서 이번도 여름이 되면 우리가 계속 이거 해 먹습니다.
0: 그 들쭉을 조금 흔하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도전해 볼 법도 한데, 북한에 냉동실이 있나요?
1: 냉장고가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기가 좀 오지 않아 문제인데, 전기 잘 오는 집들은 거기다 할수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구르트가 북한은 흔하지 않거든요. 북한도 옛날에 요구르트를 생산했어요. 일반 주민용이 아니고 13자 축전이라고 해가지고 1989년도 있잖아요. 그때 일본에서 다 장비가 들어왔어요, 설비가. 그래서 이제 요구르트를 만들어가지고 팔았는데, 그때 판 요구르트가 맛은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도 아마 요구르트가 생산은 되지만은 일반 주민은 못 먹고, 평양도 아마 고위층이나 공급 대상으로 해서 아마 줄 겁니다, 아마 이게.
0: 그러면은 당시 우유로도 대체가 안 될까요, 대표님?
1: 우유가 대체가 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우유가 얼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게 좀 액체니까. 근데 이
0: 맞네요.
1: 요구르트는 꼴죽꼴죽한 그꿀 같은 그런 이제 그 끈기 정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같이 막 이제 얼어서 막 엉켜붙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블루베리에 얼었던 그 냉기가 그대로 이제 요구르트에 씌워져가지고 숟가락으로 몇번 이제 굴리면 다 골고루 이제 입혀져요. 그걸 이제 먹죠.
0: 근데 이게 이렇게 제철에 먹는 과일이 주는 그때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지, 맞습니다.
0: 블루베리도 6월부터 8월까지 이곳 대한민국에서는 제철이잖아요. 아마 북한에서는 들쭉이 좀 가을쯤에 재배를 하는 과일이라고는 들었는데,
1: 가을이 맞습니다. 가을입니다.
0: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북한에서 즐겨 드시던 과일은 있으세요?
1: 북한은 한국처럼 과일이 흔하진 않아요. 특히 이제 북쪽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과배 같은 게 그저 기본이었고, 그러다 최근에 중국이 이제 밀수하면서 바나나나 뭐 그다음에 뭐 파인애플이나 이런 게, 수박도 그렇고 들어오긴 하더라도 흔하진 않죠, 거기에. 북한에서는 그래서 흔히 먹으면 사과나 배 같은 게 제일 흔하고, 복숭아도 좀 있고 뭐 이렇게 먹긴 하는데, 근데 한국은 너무도 다양하잖아요.
0: 그쵸.
1: 과일 종류가 많고, 특히 한국은 북한이 없는 뭐귤 천리향 뭐 이런 그런 것들, 북한에 없는 거거든요, 제주도에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에는 열대 과일들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이름 다 부르려면 끝이 없죠. 한번 그 과일에 관련된 것도 좀 앞으로 좀 북한 주민들은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0: 그쵸. 저희는 종류도 말씀하셨는데,
1: 네.
0: 토마토.
1: 네.
0: 토마토 하나만 해도 방울토마토,
1: 그렇죠.
0: 그리고 대추토마토가
1: 네.
0: 뭐
1: 다양하죠.
0: 달달한 토마토도 있고, 짭짜리 토마토라고 해서 중간 크기도 있고.
1: 그리고 색깔이 빨갛지 않고, 또 어떤 색깔은 그 가지 색깔 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0: 이렇게 하나를 계량해

0: 가지고 먹는 경우도 참 많은데,
1: 네.
0: 근데 이렇게 대표님의 얘기를 일상 중에서도 듣다 보면 이곳에서 과일을 참 많이 즐겨 드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저는 아침에는 무조건 이제 사과를 반알은 또 무조건 먹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당근하고 섞어서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믹스를 갈아가지고 예, 그 우유를 좀 섞어서 같이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오미자를 지금 작년에 또 제가 그 가지다가 즙을 해놨잖아요. 그 오미자를 조금 넣어서 먹으면 또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과일은 정상적으로 먹죠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과일 자체가 뭐 가격 비용 자체가 너무도 많고 뭐 부담되지 않은 가격들로 많이 팔고 있으니까. 그래 참 이게 한국에 와서는 정말 북한에서 1년 동안 먹었던 약간 그러니까 북한에서 한 10년 먹었다 치면 그 10년 먹은 과일을 한국에서는 한한 달도 안 돼서 다그 정도를 먹는 것 같아요 과일을. 네.
0: 여기서는 어느 식당을 가도 후식으로 자주 내주기도
1: 그렇죠.
0: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1: 네.
0: 3kg에 25,000원이면, 이게 뭐 달러로 따져도, 시급으로
1: 그랬죠, 맞습니다.
0: 따져도, 뭐 1시간이면,
1: 네.
0: 아니면은 2시간이면 금방 또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인데,
1: 네.
0: 이런 얘기를 할 때면 어쩔 수 없이 남과 북 사이의 그 간극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내돈내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되는 게 북한하고 비교가 돼야 되는데 비교가 안 되니까요, 이게. 너무도 북한 주민들한테 설명해도 리할 수가 없잖아요. 리하면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그때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영문 책에 한국의 교수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교수들이 인건비에 대한 게한 달에 6,000불 소리가 옛날 그때 그것도 90년대 그때 제가 듣고 놀랐어요. 그때는 한 달에 6,000달러 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뭐 대한민국 거의 뭐 그런 사람 꽤 많거든요, 이게. 근데 그래서 그거 놓고 봤을 때도 지금 놓고 보면 정말 북한 주민한테 우리가 이 가격을 말할 때는 좀 조심스러워져요. 왜냐면 저렇게 비싼 걸 저렇게 먹어 하는데 실제 우리는 우리한테는 비싼 건 아니잖아요. 리암
0: 그쵸.
1: 이자처럼 블루베리가 25,000원이면 3kg면 그게 작은 양은 아닌데 25,000원이면 1시간이나 뭐 그래야 한두 시간 정도 일하면 벌수 있는 돈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참 이게 남북한 차이가 이 가격 비교를 봤을 때도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하는 걸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오늘의 이 블루베리를 준비해 주시면서도 북한 땅, 고향 땅을 생각하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1: 아, 맞습니다. 제가 이 내용 가지고 오늘 생각해 보면서 참 이게 블루베리 먹을 때는 그거 진짜 달잖아요. 어떡하네. 그래서 항상 저희는 이 음식 자체가 몸 안에서 이제 입 안에서부터 달큰한 그런 느낌이 가면 그때 기분이 얼마나 상쾌합니까? 근데 이 말씀 중에도 이제 달고 단 그런 이제 이야기가 많아요. 말씀들이. 그 중에 하나 또 오늘 보니까 시편 119편의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나이다. 아멘.
0: 아멘.
1: 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한국에서 사는 삶은 정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달디단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의 입도 이렇게 왜 이렇게 달디단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좀 오늘 좀 예, 찾아봤습니다.
0: 참
1: 네.
0: 새콤달콤 달디단 그 맛으로 블루베리를 포함해 무수한 과일이 있지만
1: 네.
0: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과일들이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우리 입을 잠시 즐겁게 하는 과일도 너무 좋지만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달디단 말씀이 북녘 땅에 들어가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면서
1: 네.
0: 김 대표의 내돈내 산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 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의 복음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남과 북의 성경으로 각각 한 번씩 함께하는 동안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읊조리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셨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 오늘의 복음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묵상하시고요. 찬양 후에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야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21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쓰는 양력 역서의 기원전 기원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태어나신 날을 기준으로 나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처녀인 마리아라는 유태 여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30세부터 3년간 공생애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의 한 줄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부르시고 동행하신 열두 제자 중 가장 먼저 제자 삼으신 베드로에게 물으신 말씀과 대답입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두운 곳에서 심혈을 기울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당신은 어려서부터 김씨 그분들은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먼저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모두 차단되고 유일하게 위대하신 그분들에 대한 지식만 허용되었습니다. 오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방송을 듣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충성된 믿음의 제자인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침없이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대라는 뜻의 시몬이라는 그의 이름 대신 너는 베드로라. 바위 같은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바위, 즉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는 칠골의 강씨 집안에서 태어난 강반석도 그 뜻에서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 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 고백과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이기고 다스립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듣는 귀가 열린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 곧 복음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새로운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그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받아 누리기 원하시면 지금 저와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향한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나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영생을 선물해 주신 은혜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인간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에 빠져 살던 그 길에서 돌이키오니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10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4도로 분포하겠습니다. 북한은 전지역의 하늘이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0: 저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정일 하늘이 맑겠는데요. 반면 서해북부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가 1에서 2m로 서해북부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강건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5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삼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22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2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생각은 영입니다. 생각은 영의 세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더럽고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될 테죠. 결코 그러한 것은 공상으로 즐겨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범죄하지 않았어도 생각으로 범죄하면 그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점차 악의 포로가 돼 위선자가 될 뿐이죠. 오직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씨앗을 잉태하십시오. 주님의 씨앗을 잉태하고 겨울이 지나 고난의 세월이 지나가면 드디어 봄은 오게 되죠. 그리해서 주님의 싹은 피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싹은요, 여름의 땀을 거쳐 가을에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제일 먼저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와 찬양이기 원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내뱉는 소리가 한숨이나 짜증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듣기 원하시는 소리는 기쁨과 감사인 것을 믿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찬양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건강이 나쁠 때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은 주님 되시고 나는 나 되오니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찬양이 계속되게 하소서. 그 찬양 속에서 기쁨으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평안할수록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울 때는 그들이 나를 도우며 서로 동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더불어 살라고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 속에서 이 사랑을 베풀며 누리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원리대로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원리를 거절하고 주님이 주시는 원리, 용서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게 하소서.

작은 물방울, 작은 모래알. 그것이 큰 바다가 되고 그리도 아름다운 옥토가 된다. 작은 때의 한순간 한순간, 그것이 비록 보잘것 없다 해도 그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큰 시대가 된다. 작은 친절, 작은 사랑의 말. 그것이 지구를 에덴으로 만든다. 마치 하늘나라처럼. 젊은이의 손에 의해 뿌려진 작은 것들이 자라 머나먼 이국에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생각을 정결하게 해야 하지요.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의 기운이 우리 내부에 가득하게 하십시오. 우리 속에서 주님의 기운 그리고 천국의 기운은 점점 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A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0: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0: 행사로는 유명한 힙합 그룹인 멘토 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전 문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이미 다 알고 계신 이야기일 텐데요. 광부들이 광산에서 캐낸 금과 은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순수한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넣어 재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뜨거운 열 속에서 불순물들이 먼저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통과하고 나면 순수한 금과 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덕지덕지 붙어있는 불순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고난의 풀무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의 용광로를 통과하면 우리도 깨끗해질 수 있겠죠.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좋아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고난을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허락하신 고난이기에 담대히 통과하자, 이런 마음 어떨까요? 아니, 오늘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8월 10일 빛나는 오늘 썸머 스페셜 이희진입니다.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 또한 사랑이 아닐까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랑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FM98.1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 사랑입니다. 샵 0981번으로 사랑이라고 남겨주시면 잠언 4장 6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라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영원처럼 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선택해야 하는 수만 가지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는 무엇이 나에게 가장 좋은지 알지 못합니다. 당장에 좋아 보이는 것이 때로 해를 끼칠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눈을 떠서 사물과 상황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택을 알아듣기 위해 매일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에 익숙하게 하소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을 만큼 둔해지는 일이 없게 하소서. 오늘도 그렇게 깨어 기도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삶을 주도하게 하소서. 그것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임을 믿습니다. 나의 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사랑입니다. 샵 0981번으로 사랑이라고 남겨주셔서 기도문 받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잠언 4장 6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사랑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랑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본문으로 세례를 받으시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예수님이 30살이 될 때까지 목수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돕고 노동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화려함보다 신실한 순종에서 준비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조기 교육, 뭐 최연소 입학 이렇게 하면서 어릴 때부터 큰 일을 하라고 그런 꿈을 불어넣어 주는데 일상의 성실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과 작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된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평범한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다시 9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결코 늦거나 이른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거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는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침착하게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어떤 주저함도 없이 움직이셨습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때가 올 때 순종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잃는 사람은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초조해하거나 조급하지 마십시오. 언제 나의 때가 올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게으르거나 무관심하지도 마시고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하시고 기다려야 될 때와 행동할 때를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음악에서도 보면 음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박치예요. 이거는 뭐 안 나와야 될 때 나오고 나와야 될 때 안 나오고 신앙의 여정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셨다는 사실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한낱 인간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는 주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때 요한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말립니다. 세례란 죄를 씻는 행위거든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의 표식으로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것이 세례인데 아니 회개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 요한이 충격을 받았죠. 제대로 하자면은 죄인인 자기가 죄 없으신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거꾸로 예수님이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실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세례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시험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기대하는 수준의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나이가 있는데, 세상적인 지위도 있는데, 지난 교회에서 장로였는데 왜 이 교회에서는 대접을 안 해주나.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한낱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십시오라고 겸손히 내려오십니다. 자기가 대접받아야 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겸손, 저는 그 겸손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세례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조금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례란 신앙생활에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례는 죄 씻음과 용서를 상징하거든요. 세례받을 때 물을 뿌리거나 물에 잠기게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음을 상징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자기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겠죠.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뭘 먼저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각자 회개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어떤 분들은 세례받으라고 하면 아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무슨 준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세례받는 데 필요한 유일한 준비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은 회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아직 자존심이 너무 세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기 싫다는 뜻입니까? 회개에 따른 준비는 필요 없어요. 세례에 따른 준비는 필요 없어요.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진심 어린 고백이 있다면 세례받을 준비 다 끝난 것입니다. 둘째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달리는 기관차 같은 인생이었는데 세례를 받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죄사함을 받은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란 내 인생은 이제 새로워졌다는,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자 선포이기도 합니다. 회개에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았는지 몰라도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는 결단의 표시가 세례죠. 어찌 보면 그래서 세례는 결혼식과도 같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과거의 끝을 내고 나를 용서해 주신 새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맺어져서 살아가겠다는 공식적인 선포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결혼해야죠.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세례를 받으셔야죠. 세례가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한 식구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한 피를 나누면 형제가 되죠. 우리는 인간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 조직이나 국가가 아닌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 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는다는 것은 진정한 이 교회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세례를 미룬 분이 있다면 반드시 결단하고 세례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례받으신 예수님 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절 읽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영어성경에 보니까 heaven being torn open, 하늘문을 열어 제치셨다는 뜻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버리셨어. 세례받으신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세례와 함께 성령세례가 임했다는 뜻이요. 진정한 세례는 성령체험을 경험합니다. 온몸을 통해서, 온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의 임재로 덮어주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만약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공생의 사역의 첫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서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앞으로 사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전에 나사렛 예수를 알던 사람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어. 이전에 알던 그분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을 때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필요했다면 하물며 죄 많고 연약한 우리야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긴 하겠지만 힘이 없을 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 없이 어떻게 저 무서운 마귀의 공격과 사람들의 비난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열심과 책임감만으로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겸손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세례와 함께 성령세례를 받으셨듯이 우리도 물세례와 함께 성령세례 받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물세례가 꼭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인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세례는 자기가 하나님 믿었다고 고백하면 교회는 그 고백을 인정해서 간단한 사전교육을 거쳐서 세례를 베풀거든요. 어떤 목사님도 당신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아?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 탐지기 좀 갖고 와봐. 이렇게 해서 검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검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물세례의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도 받을 수가 있어요. 남한테 묻어갔어. 대표적인 게 군대 세례. 1,000명, 2,000명씩 쫙 늘어서 가지고 이렇게 받는데 그러나 성령 세례는 달라요. 속일 수가 없어요. 문자 그대로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위에 임하고 내 안에 역사하셔서 불처럼 바람처럼 내 인생을 뒤집어 놓는 사건인데 이걸 페이크할 수는 없어요. 성령 세례를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인치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 세례는 인간이 확인증을 줍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확인증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령 세례 받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이 내게 옵니다. 둘째는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인품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BC와 AD처럼 눈빛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지고 사역이 달라집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완전히 달라져요. 저 사람이 저 사람 맞나 싶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그 비겁한 모습을 보다가 사도행전에 폭발하는 성령의 능력을 보면 아니 이 똑같은 사람이 맞아? 이 똑같은 베드로가 맞나?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됐어요. 왜? 성령 세례 받고 나면 겁쟁이도 담대해집니다. 나약한 사람도 강성해집니다. 평범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도 다 성령 세례의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죠. 기도의 능력, 방언과 예언과 기적과 용서와 병고침의 능력이 모두 성령

세례의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케이스처럼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가 임할 수도 있고, 고넬료처럼 성령 세례 먼저 받았는데 뭘 모르고 나중에 물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물 세례를 받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든 상관없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를 이미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말하는 교회가 있고,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는데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 구원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고 믿음이 차갑게 식어갔을 때나, 시험에 들었을 때나,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나, 혹은 하나님이 주신 중대한 직분이나 사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열심을 내고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할 필요 없이 늘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 주실 때는 지난주에 배웠죠.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한 개인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손에 들려서 복음 들고 세상으로 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이십니다. 그 선교사의 영권으로 다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명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훈련받는 학생들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가야 하는 세상은 기독교의 호의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요. 위대한 사명은 위대한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 각자에게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져야 돼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세례가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나의 백성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새로운 교회 예배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받은 성령의 힘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달려나가는 복음의 전령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가 한꺼번에 그 말씀에 나타난 것은 몇 군데 되지 않아요. 그 몇 군데 되지 않는 게 여기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성령 세례를 주셨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아들에게 주신 음성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지. I love you.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가슴속에 꽉 채운 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뿜어내는 독하고 공격적인 말에 상처받지 않으셨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막 눈치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보면 나오지만 마귀의 그 간교한 말들이 예수님한테는 하나도 위협이 되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내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험한 세상에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성령의 예방주사와도 같은 줄

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슴에 흠뻑 채운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가슴에 흠뻑 채운다면, 나가서 직장 상사한테 아무리 갑질을 당하고 아무리 비판의 말을 듣고 억울한 욕을 당해도 여러분 상처받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격려와 칭찬 이상으로 억울한 욕과 비판을 많이 들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뭐 우리라고 예외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질 그 부정적이고 예민하고 날카롭고 패배적인 말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 정복전쟁을 앞둔 여호수아가 그 무서운 정복전쟁을 앞두고 겁에 질려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스스로에게 선포해두고 있으면 어떤 무섭고 힘든 일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선포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저도 너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자꾸 제게 선포해 줘요. 안 그러면 마귀가 계속 옆에서 너희 교회 힘으로는 안 돼, 안 돼, 힘들어, 불가능해, 다른 교회들도 실패했어 이런 소리들을 막 하거든요. 그때 이걸 다 퉁겨낼 수 있는 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암송하고 다니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선포한다면, 어떤 힘든 일을 앞두고 그렇게 선포한다면, 어떤 예민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만나기 전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먼저 하늘이 갈라졌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늘이 열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 말이 자주 나와요. Heaven's door being opened. 하늘의 문이 열린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감격스럽고 황홀합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이 땅에서 이 땅의 뉴스가 전혀 커버할 수 없는 하늘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준다는 거죠.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이고 천사가 보입니다. 평균 지적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지 요즘 우리는 너무나 지적이고 너무나 인간의 지성을 너무 과신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도 기적을 잘 믿지를 않아요. 이게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온 것도 기적이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하늘문이 열려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늘문을 열지 못한다면 어떤 일도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고 인간의 상식으로 할 수 있는 일만 계속되는 거죠.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는 기적의 세계에 접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의 능력을 내가 다운로드한다는 거지. 내 능력으로는 꿈도 꾸지 못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파탄난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도와줄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그토록 끊지 못했던 마약도 도박 중독도 음란물 중독도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토록 노력해도 안 되던 사업도 직장도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기치 않던 방법으로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병든 자가 회복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자녀들 위해 하늘문이 열리면 그 아이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던 일에 갑자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려야 우리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차원이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점프해야 돼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성경 속의 기적이 내 삶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본문을 보면 눈이 바짝바짝해요. 오늘도 그 본문의 사건이 내게 일어나겠구나. 전에는 성경 바깥에서 빙빙 맴돌았는데 이제는 성경 한복판으로 쑥 들어가요. 성경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야곱의, 요셉의, 여호수아의 기적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모든 말씀들이 내게 주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며 전율하게 되죠. 현실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분의 강한 팔이
하늘문을 통해서 내게 오는 것을 느끼

0: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예배를 체험할 것이고 하늘의 영광에 전염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모세가 나갔을 때 사람들이 그 영광의 모습을 가까이 보지를 못했듯이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를 체험하고 나면 오늘 나가는 길에 여러분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피곤한 몸에서 새 힘이 솟아나면서 분노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룩한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하늘문을 어떻게 여는가? 기도로 열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르짖지 않는다면 응답은 없고 응답이 없으면 너는 절대 하늘문을 못 열 것이다. 할렐루야.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기도로 하늘문을 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그걸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세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언제 열렸다고요? 기도하실 때. 할렐루야. 예수님도 기도하셔야 여는 하늘문을 여러분은 맨날 왜 그냥 열려고 특히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다 함께 체험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기도로 여는 사람은 영의 눈으로 위를 보는 사람이에요. 위의 것을 봐야 돼요. 땅의 것을 보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하늘 문을 열어야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죠.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4차원의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까? 영의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까? 인간이 다 손들어 버린 곳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은 그 세계를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어느 직업, 어느 연령층이든 요즘 안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매 순간이 위기입니다. 그 말은 매 순간이 기도해야 된다는 때예요. 이 위기의 순간순간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문을 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록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봐야 돼요. 기도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본 사람은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룩한 배짱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공간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축복할 것을 믿으십시다. 그런 기적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지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오남소망교회 이대복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한국교회가 부르짖는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가 불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구원만 숫자가 더해져서 하나님 셀 수 없는 능이 큰 무리가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 민족 되도록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FM98.1 진주 FM92.5 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단어 사랑인데요. 사랑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요. 기도문 받으실 수 있고요. 출석 선물 추첨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유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가 사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께서 사랑 보내시고 뒤에 합니다를 붙여주시니까 보는 저로 하여금 엄청 행복한 거 있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내실 때 사랑만 보내지 마시고요. 합니다까지 혹시 붙이실 수 있다면 붙여 보내주시면 참 좋겠어요. 광부들이 광산에서 캐낸 금과 은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용광로를 통과해야지만이 순수한 금과 은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우리도 진정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어졌는데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좋아할 만한 얘기는 아니지만요. 우리가 고난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를 묵상해보는 시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오늘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 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출석 단어는 사랑입니다. 보내실 때 합니다를 붙여 보내주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함께 그렇게 보내주고 계시네요. 사랑합니다 하고 보내주고 계세요. 9538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내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7122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게 덤인 기적 인생 오직 감사뿐이라고 고백해 주셨네요. 0957님께서도 사랑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1615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6309님 함께 해주셨어요. 1457님 사랑의 예수님, 인자하신 성품과 그 사랑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옵소서. 4155님 오늘도 사람을 만날 때 사랑으로 말하게 하소서. 4343님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극동방송 양육부에서 섬기고 있는 백은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창원 극동방송의 소식을 전파 선교사님들께 매주 뉴스레터와 영상으로 발송해드리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매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교회 가는 길이라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잠언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낙이

이에게는 제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창원극동 방송 빛나는 오늘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26장을 백은동 형제님의 음성으로 영광 올려드렸어요. 잠언 26장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을 다루고 있어요.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다투게 하는 자 혹은 거짓말하는 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혀와 태도를 다스리고 어리석음, 게으름, 다툼, 거짓을 멀리하면서 참된 겸손과 분별의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 잠언 26장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8월 10일 빛나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사랑이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 오전 8시까지 사랑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과 기도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시편 우리의 강하신 하나님께 노래를, 야곱의 하나님께 환호성을, 찬양대의 찬양과 악대의 음악으로, 거문고와 하프, 트럼펫, 트롬본, 호른으로 감미로운 소리 올려드려라. 이날은 축제의 날, 하나님의 잔칫날, 하나님께서 명하신 날, 야곱의 하나님이 엄숙하게 정하신 날,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요셉에게 명하여 지키게 하셨다. 가장 부드러운 속삭임 내가 들었네. 내게 말씀하시리라 상상도 못했던 분에게서 내가 너희 어깨에서 세상 짐을 내려주고 중노동에 시달리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너희가 고통 속에서 내게 부르짖자 그 험한 곳에서 너희를 구해냈다. 천둥의 은신처에서 너희에게 응답하고 므리바샘에서 너희를 시험했다. 귀담아 들어라, 사랑스런 아들아. 똑똑히 알아두어라. 오 이스라엘아, 가벼이 듣지 마라. 낯선 신들과 노란하지 말고 죄신 신들을 경배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죽음의 땅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해내고 온갖 먹을 거리로 너희 굶주린 배를 채워준 참 하나님이다. 그러나 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주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고삐를 풀어주며 말했다. 가거라, 어디 네 멋대로 해보아라. 사랑스런 백성아, 이제 내 말을 들으려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그려준 지도를 따라가려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 원수들을 순식간에 해치우고 너희 적들에게 모욕을 주리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개처럼 꽁무니를 빼니 그 소식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리라. 너희는 내가 갓 구워낸 빵에 버터와 천연꿀을 발라 마음껏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불러들여 법정 비구석에 앉히신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너희는 너무 오랫동안 정의를 훼손했고 살인죄를 지은 악인을 놓아주었다. 이제는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을 변호하고 약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여라. 너희가 할 일은 힘없는 이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자들을 기소하는 것이다. 멋모르는 법관들, 진실을 외면하는 재판관들, 저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른다. 그래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세상이 휘청대는 것이다. 지극히 높은 나 하나님이 너희 재판관 하나하나를 나의 대리자로 임명했다. 그러나 너희는 맡은 임무를 저버리더니 이제 지위를 빼앗기고 체포되기까지 하는구나. 오 하나님, 저들에게 응분의 벌을 내리소서. 온 세상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81편, 82편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하나교회 정혜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입니다. 27, 28절만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시간에는 복음에 합당한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지만은 돌아갈 본향이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고 나간 것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육체의 삶은 하나의 과정이요, 최후 목적지는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필요한 것은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 하늘의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 세상에서도 국력이 강한 나라의 시민권은 가히 대단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 둘이 북한에 잡혔을 때 전직 대통령 클린턴이 특별기를 타고 가서 구원하여 온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시민권입니다. 국력에 따라 그 시민권은 천차만별의 대우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배경이 있습니다. 빌립보는 원래는 야만 도시였는데 마게도냐 왕 필립이 이 도시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만의 문화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아들 알렉산더가 왕일 때 로마와 전쟁하게 됐고 그때 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정책은 이런 곳에 총독을 임명하여 로마의 정신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합격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하는데 그 시민권자의 긍지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리틀 로마여 로마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애쓴 곳입니다. 이를 빗대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우린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버리운 자여 나그네와 같은 자라 한 것입니다. 나그네란 돌아갈 집이 있는데 노정에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면 절대 푸대접받지 아니할 것이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권자로서의 합당한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고 닮아가는 삶입니다. 즉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곧 그것은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0: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교회 분열을 책동하는 악령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탄이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공격해서 분열을 책동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개척하고 가르쳤던 곳입니다. 그런데 소위 아볼로파, 개바파, 바울파 등으로 분파됩니다. 이들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은 나는 누구에게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논리를 펼 줄 아는 이들이니 초신자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요 소모적 논쟁에 불과할 뿐입니다. 은혜도 겸손하게 받을 때 은혜가 되는 것이지 은혜가 자랑이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죄가 들어와 찢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저지르고 숨습니다. 그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는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놓여진 자리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합니다. 죄가 들어오므로 망가진 것이 자기 속의 정체성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리 속의 정체성을 흔들어 깨버립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무너지니 다음은 책임을 떠넘기는 분열이 생깁니다. 즉, 저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입니다.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첫 아담을 창조하실 때 맡긴 역할은 책임을 지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못 지니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구속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가장입니까? 마지막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자연이 파괴되고 분열되어 엉겅퀴가 납니다. 결국 이렇게 환경 무너진다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한마음 한뜻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라 한 목적, 한 가치, 한 비전을 가지고 정신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이 사람이 과연 조직원이었나, 그리스도의 유기체였나가 금방 드러납니다. 어떤 이는 어려우면 금방 떠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함께 해야겠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한마음 한뜻입니다. 이런 것은 훈련을 통해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럼에도 시시때때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이 땅에 늘상 있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로 인한 고난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처럼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어렵게 하는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더 나은 구원과 영광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맙시다. 아멘.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하나교회 정혜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9-8650 지역번호 055-289-8650번 하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0: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극동방송 방송부에서 30년 동안 자원봉사로 섬기는 강덕은입니다.
2: 창원극동방송과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1: 여기 처음 방송사에 오게 된 계기는 우리 교회의 부서에 창원극동방송 섬기는 봉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층 양육부에 전파 선교사 영수증 보내는 일을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파 선교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때 할 때 연약한 환경 속에서 식당에서 진짜 쌀로 풀을 써가, 밀가루로 풀을 써가 풀칠을 해가 그걸로 진짜 전파 선교사 영수증을 보낼 때 일일이 봉투에 그 풀로 붙여가면서 보냈던 일이 제일 기억에 났습니다.
2: 그때 그 시절을 돌아보니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1: 그때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파 선교사를 해주신 분들을 그 내용을 보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파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방송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게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1: 우리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콘텐츠가 늘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미자리 교회와 또 선교사들, 또 지진 났을 때 그런 데 도와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그것도 전파 선교사들이 많이 있음에 그것도 가능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70년, 창원극동방송 30년, 화이팅! 사랑합니다!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0: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진교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그리고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삼한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 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성산한빛교회 정원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초실절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자, 오늘은 우리 레위기 8번째 초실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는요, 내 수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감사하게 합니다. 초실절은 감사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 내 곳간에, 내 창고에 이 텅텅 비어 있어도 첫 단, 첫 익은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머지 추수도, 나머지 나의 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실 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곳간을, 내 창고를 든든하게 채우실 줄 믿는 거. 그래서 초실절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다음 세 번째, 첫 열매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올 큰 추수를 믿고 기다리게 하시죠. 그래서 초실절은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절기가 아닙니다. 초실절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 그걸 펴게 하시고 또 알 수 없는 내일, 보이지 않는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절기가 초실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는 이 초실절에 담겨있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9절에서 11절인데요. 열매보다 먼저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매보다 먼저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초실절은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띄워주세요. 자, 초실절

절은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 시작이 열매를 드리지만 열매가 시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 때 그들의 힘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열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 초실절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열매, 사실 이 열매는 내 땀과 수고가 담겨 있지만 이 열매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먼저 있었음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자, 그 다음을 그림을 보면 광야에서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을 보았죠.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만나가 그칩니다. 이제 땅을 갈아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싹이 날 때까지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진 겁니다. 광야에서는 만나가 기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우와, 기적이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땅에서 싹을 틔우는 일이 기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땀 흘려 수고한 첫 수확, 첫 열매 그거 거둘 때 하나님께로 오라고, 성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내가 잘해서 얻었습니다, 자랑하는 날이 아니에요. 초실절은 받읍시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초실절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날이었습니다. 실패한 백성들을 위로만 하는 절기가 아니었어요. 성공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신 절기가 초실절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가 많을수록 감사하지 않으면 축복은 오히려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첫 이삭 한 단. 첫 이삭 한 단은 사실 작습니다. 그런데 이첫 이삭 한 단은 앞으로 거둘 모든 곡식을 대신했습니다. 11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첫 단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 드렸습니다. 흔들어서요. 이걸 요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섯 가지 제사를 배웠잖아요. 그 외에도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흔들어 드리는 요제가 있고, 불로 태워 드리는 화제가 있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곡식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요제, 이 요제는 이한 단, 곡식 한 단, 이것만 아니라 사실은 밭에 있는 모든 곡식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건 앞으로 거둘 모든 수확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내가 이룬 거, 내가 받은 것만 보며 살아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 직장, 내 가정, 내 자녀들, 나의 건강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 것인 마냥. 그런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넘어질 때 붙들어 주셨죠. 길이 막힐 때 다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 물론 여러분의 수고가 없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수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를 내게 가져오너라. 하나님 부족해서 열매를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열매에만, 눈앞에 보이는 땀 흘려 얻은 성과에만 마음이 뺏길까봐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가져오라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선물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만 보지 말고 이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냐?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보라는 뜻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물을 대하는 관계를 바라보는 우리 눈이 달라집니다. 먼저 받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정직하게 사용하지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손에서 멈추면 결국 소유가 됩니다. 집착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면 그게 바로 은혜고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만 보지 마십시오. 열매만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한 마냥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이 풍족한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단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첫 단, 첫 열매를 드리는 건 알 수 없는 내일, 보이지 않는 미래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농부의 마음에는 떨림이 있습니다. 첫 이삭이 익었지만 추수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비바람이 불 수도 있고요. 병충해로 남은 곡식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창고는 아직 비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의 수확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익은 내 열매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익은 한 단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충분히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져와도 되는데 가장 먼저 익은 거, 그걸 먼저 가져오라고 하세요. 14절을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이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곡식을 하나님보다 먼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먹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순서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백성들을 굶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양식을 붙드는 삶, 그건 올바른 삶이 아니라고 막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식전에 기도하시죠? 야, 이부도 답이 없으시네. 식전에 기도하시죠? 식전에 기도하고 밥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식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식전에 기도하면요, 결국 음식을 대하는 우리 마음을 바꾸어 버립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첫 단을 손에 댄 농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첫 수확입니다. 광야에서 부족하게 살았던 기억도 아마 했을 거예요. 가족들에게 먼저 먹이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을 것이고 또 창고에 안전하게 넣어두고 싶을 것입니다.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내일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남은 곡식들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부의 손에 들려있는 이 곡식 한 묶음, 이 곡식 한 단은 그냥 곡식 한 단이 아니에요. 뭘까요? 가족의 미래입니다. 불안을 달래줄 수 있는, 내일에 대한 불안을 달래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런데 농부는 그 단을 자기 손에 움켜쥐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첫 열매를 내 거라고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져가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농부가 손을 펴는 순간 곡식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삶을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도 함께 내려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넉넉해진 뒤에 드리는 여유가 아닙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시간이 나면 기도할게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는 점점 더 미루어집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나누겠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나눔은 여러분을 시험들게 할 겁니다. 마음이 풀리면 용서하겠다. 그러면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순종입니다. 믿음은요, 준비가 끝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움직이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평생 먹을 것을 한꺼번에 달라고 기도하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구하게 가르치셨어요. 이게 뭘까요? 계획하지 말아라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의 계획보다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돌볼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뭐예요? 우리는 현실 앞에서 이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데 현실에서는 이 믿음 가지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한 예로 생활비가 빠듯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일이 예물을 드리는 일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이, 자녀가 성격이 별로 친구들과 원만하지 않아서 자녀가 가만히 보니까 보통 애들하고 뭔가 좀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자녀의 미래가 불안하면은 그냥 부모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뭐 성적이든 뭐든 되는 대로 다 노후. 요즘 30대들이 노후를 그렇게 걱정한대요. 요즘 20대가 그렇게 노후를 걱정한대요. 지금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나이인데 사실 그럴 법도 하겠습니다. 돌아보니까 지금 뭐 부동산도 엉망이고 뭐 우리나라가 뭐 주식은 도박판이 되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20대, 30대가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지금 막 어떻게든 노후 문제, 지금 그건 50대, 60대가 걱정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노후가 걱정되니까 나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유가 없는데 순종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은 앞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믿으십시오 하는 게 앞으로 어려운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 이거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오늘의 순종.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순종, 그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지레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고 노후를 걱정하고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오늘 주신 말씀도, 오늘 만나야 할 사람도, 오늘 해야 할 일도 결국 다 놓치는 겁니다.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로 족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의 걱정 때문에 오늘의 순종을 놓치는 어리석은 청지기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을 오늘 해결해라 결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내 손에 있는 첫 단, 내가 오늘 땀 흘려 수고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 오늘 내 손에 주신 이 열매, 그 첫 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라. 그리고 그거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손을 움켜쥐게 됩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손을 다무지 펴지를 못해요. 근데 믿음을 가진 성도는 순종함으로 손을 펴입니다. 손을 펴요. 자, 그 다음 그림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첫 번째 단과 함께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제는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을 땅에 붓습니다. 이 포도주를 부어요. 그러면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부어버리는 포도주는 다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의미 없이 아무렇게나 할 수 없죠. 이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온전히 남김없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제사의 그 전제, 기름 부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드릴 각오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는 겁니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가 말하는 것, 그리고 살아가면서 모든 선택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손을 움켜쥐지 못하고 손을 펴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 손을 펴게 하실까요? 먹을 것과 쓸 것을 결국 우리 손으로 붙들었다가는 우리는 그 물질의 노예가 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 왕의 노예 아니었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하지 못하면 결국 가나안에서는 뭐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은 애굽 땅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그거 내려놓는 것이 삶의 출애굽인 거예요. 진정한 출애굽.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움켜진 손은 결국 드리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펼친 손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웃과 나눕니다. 그리고 펼쳐진 손 위에 다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여러분, 초실절의 첫 단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 첫 열매, 첫 열매는 맨 처음 나온 열매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많은 열매가 나올 것을 알려줍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할 때 첫 열매를 딱 해보죠. 그러면 아, 어떨지 압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태리나 뭐 프랑스 가면은 뭐 버터 장인들, 치즈 장인들, 그 치즈 창고에 가면 그의 수확한 우유를 가지고 치즈를 막 만들어놔요. 그러면 치즈 검증하는 사람이 그 이렇게 생긴 새코챙이로 콕 찍어가지고 치즈 하나를 딱 보면은요, 아, 이 창고 안에 이번에 수확한 우유를 가지고 만든 치즈가 어떤 맛인지를 알고 딱 하나만 보고는요, 아, 등급 A, 뿔 딱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첫 열매가 바로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 열매는 결국 마지막 추수,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이 늙고 병들어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되겠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부활할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막지 못한다는 사실. 자, 레위기 23장의 각 절기를 보면 그 절기들마다 복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유월절.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먼저 받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에는 구원받은 백성이 죄를 버리죠. 묵은 누룩을 버리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초실절에 와서는 구원받아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은혜,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 감사의 열매로 예배하지요. 여기 순서가 중요합니다. 열매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와 우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다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볼 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들은 두려워했고 절망했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덤 속에서 새 생명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눈에는 안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죽음의 밭에서 첫 열매가 되셨죠. 하나님은 무덤을 새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열매가 나왔다고 모든 추사가 끝난 건 아니에요. 자, 2000년 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추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그래서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는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유명한 말이죠. 예수님은 이미, already, 이미 부활하셨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already, not yet.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already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 경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병들고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죄의 유혹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기도해도 때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일어나는 일상을 지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첫 열매가 나왔기 때문에,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기대하고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아무 증거 없이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지막 재림, 마지막 추수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자녀를 위해 오래 기대했지만, 기도했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고 기도가 땅 속에 묻힌 듯 사라질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땅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관계 회복이 늦더라도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성장이 없다,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십시오. 병이 오래가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도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나? 왜 이렇게 무심하시나?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응답의 부재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매를 익히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그림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과를 재촉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맡겼다면,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여러분 첫 열매, 첫 곡식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맡겼다면 그 다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는 그 다음날 가서 땅을 파가지고 뿌리가 났나 안 났나 보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 옆에서 고추도 키워봤고 오이도 키워봤고 메론도 키워봤고 무도 키워봤고 고구마도 심어 많이 해봤네요. 심겨놓고는요 땅 안 파봤어요. 싹이 날 때까지 맨날 며칠 요래 가서 봤죠. 때가 되면 싹이 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다면 맡기세요. 다시 내 손으로 움켜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 하는데 이 부활신앙은 죽은 뒤에만 필요한 믿음이 아니에요. 장례식 때만 부활신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힘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성령께서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거짓말하던 사람이 진실을 말하게 되죠.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의 손을 뻗습니다. 실패한 사람 다시 일으켜서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봅니다. 말이 부드러워져요. 먼저 사과해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직하게 살고자 애를 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열매 맺는, 이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 이게 우리 속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부활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교우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섬김에도

0: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에도 여러분 결코 헛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다면 기다리십시오. 믿음은 결과를 재촉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보다 먼저 붙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가정도, 직장도, 건강도, 물질도, 관계도 그 모든 것들 사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먼저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거,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내가 받은 건데 그거 붙들고 있는 거, 그거 오늘 붙들고 있는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나의 첫 번째 단입니다. 오늘 그거 드리십시오. 움켜진 손을 펴시고 오늘의 순종과 보이지 않는 내일을 부활하신 주님께 맡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로 형통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성산 한빛교회 정원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2-0191번 성산 한빛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한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